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옛날 선비들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방법 중에 와유라는 게 있대요. 방 안에 누워서 경치 좋은 산이나 계곡을 그린 그림을 바라보며 유유자적 시간을 보내는 건데요. 직접 산이나 바다, 강가를 찾을 수 없을 때 방에서 산수화를 보면서 그 기분을 대신 느껴보는 방법이겠죠. 정말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에는 밖에 나가는 것조차 귀찮고 지치는 날이 참 많잖아요. 이럴 때 가만히 누워서 풍경을 눈으로 즐기는 와유만한 피서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 시간에 음악이 함께하면 금상첨화겠죠. 좋은 음악으로 잠시 더위를 잊어보는 아침, 7월 29일 수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팔베레 캐논 오늘 백대웅의 가야금 편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서울세울 가야금 3종주단의 연주 수요일 신윤주의 가정음악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02 쓰시는 분께서 첫 음악 들으시고 북촌에 멋들어진 경치의 한옥집에서 듣는 음악 같아요 라고 피서는 못 가지만 집에서 음악으로 호사를 누려봅니다. 즐겨주셨고요. 이창규님 와유 누워서 노는 건가요? 제가 매일 하는 일인데 누워서 음악 듣기, 핸드폰 보기, 충청도에서는 오세요라는 뜻이고요 하셔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와유, 오세요 이런 뜻인 거죠. 창규님 재치가 있으세요. 예. 아 정말 요즘같이 더울 때는 피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너무 뜨거울 때 또 바깥 일 하시면 쓰러지는 일들도 많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천천히 서서히 조금은 게으르게 하루 시작해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사실 하는 말이에요. 늘 종종 거리면서 다녀서 조금은 이럴 때는 여유를 가져보거라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 풍경들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김경희님 헬스장 걷기 하면서 듣고 있어요. 장은주님 곧 운전 시작인데 힘내시라고 출석부 도장부터 찍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가정음악 앞으로 여러분의 일상 풍경들 또 듣고 싶은 음악들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첨부가 가능한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샵 9310 문자 메시지 열려 있고요.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및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아, 7060 쓰시는 우리 70대 선생님 어제 제가 마지막에 급하게 커피 쿠폰 드렸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또는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고요.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 또 연주자 자막도 함께 제공해 드리니까 보시면서 또 여유 있게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그 커피점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저는 도대체 당첨이 안 되네요 라고 1579 쓰시는 분이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1악장 청하셨어요. 안 나올 줄 알면서 또 보냅니다 라고 쓰셨는데 이런 날 저희가 깜짝 선물로 드리려고 아껴놨던 거죠. 오늘 신청곡과 함께 커피도 제가 쏘겠습니다. 기분 좋게 선물 두 개 챙겨가세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쾌활번호 488 그 가운데 1악장 알렉으로 듣겠습니다. 카티아 브니아티슈빌리의 피아노 그녀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가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쾌열 번호 488 그 가운데 1악장 알렉로 감상하셨습니다. 카티아 브니아티슈빌리의 피아노 그녀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 보내드렸습니다. 승희 씨죠. 오늘 61번째 생일이에요.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가족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네요. 김옥숙님. 가족들이 좀 무심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의 생신은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남편분이 기억을 늘 못해준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고 말씀하신 생각이 납니다. 7월 29일 우리 김옥숙님의 생신 기억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여기 앉아서 여러분의 그 문자 콩으로 또 전해주시는 일상 풍경을 들여다보는 게 저한테는 와유네요. 그러고 보니까 참 시원하게 세상 구경 다 하는 느낌인데 김찬수님 동생이 농사지은 늙은 호박 갖고 와서 손질하는데 벌써 속이 노랗게 익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콩 수확했어요. 수도가에 해가 들기 전이라 바람도 시원하고 아직 일할만 합니다. 3163 쓰시는 분 그 풍경들이 마치 엽서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인스타그램 이벤트 있습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는 박경리 작가의 대표작 소설 토지. 읽어보자 해도 그 방대한 분량 앞에서 선뜻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토지 필사 노트 선물로 준비했는데요. 유성경 작가가 토지 속의 아름다운 문장들을 엄선해서 필사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에요. 눈으로 읽고 손으로 따라 쓰면서 토지의 풍부한 말맛과 아름다운 표현, 문장의 리듬과 위의 결을 더욱 깊이 음미할 수 있겠죠. 삶의 지혜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만날 수 있는 토지 필사 노트 관심 있으신 분들 가정음악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시고 관련 게시물에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10분께 책 한 권씩 드리고요. 당첨되신 분은 DM으로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DM 받으신 분들은 성함과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 휴대전화 번호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침은 왜 이렇게 늘 바쁘고 허겁지겁일까요? 그래도 지하철 타는 순간부터는 한숨 돌리며 듣는 가정음악 덕분에 마음의 여유 찾고 차분하게 시작합니다. 0083 쓰시는 분, 아유 오늘도 출발하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커피 한 잔 드리고요. 왜 이렇게 아침은 항상 프레스토보다 더 빠른 빠르기로 가는지 미뉴엣 정도만 돼도 살만할 것 같은데요. 이 곡으로 조금 마음 가라앉혀 보시죠. 디터 스트로프의 현악사중주 3번 G장조 그 가운데 2악장 미누에토 모데라토 듣겠습니다. 게반트하우스 콜텟의 연주입니다.

디터스도로프 현악사 중주 3번 G장조 그 가운데 2악장 미누에토 모데라토 게반타우스 콜테서의 연주 들으셨습니다. 이 정도의 템포로 딱 우아하게 아침을 시작하면 참 좋은데 오늘도 아침에 마음의 온도가 좀 높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눈에 띄죠? 2726 쓰시는 분 출근길 아침에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서 22층부터 1층까지 걸어 내려왔더니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리네요. 운동 부족에 더위까지 더해져서 땀범벅이 됐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정말 애쓰셨네요. 네, 퇴근하실 때는 다 고쳐져 있겠죠? 내려가는 건 그래도 할 만한데 올라가는 건 더 힘든데 그래도 고쳐져 있길 바랍니다. 시어머니 전화 한 통에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네요. 1631 쓰시는 분.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못해드릴 것 같아요.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는데 차가 너무 밀립니다. 신호등은 왜 이리 많은지 울고 싶어라. 6822 쓰시는 분. 병원 도착하시면 커피 한잔 하실 여유 되시려나요? 진료받고 좀 드시라고 커피 한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음의 온도가 뜨거워질 때 저는 창문 열고 밖을 좀 보면서 숫자를 열만 세도 조금 온도가 식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수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 등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음악 그리고 라우텐베르크입니다.

1710년대 초반 20대 중반의 바흐는 독일 바이마르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기고 어느덧 가장이 된 그. 낮에는 궁정 예배당으로 출근해서 열심히 연주를 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돌보고 작곡도 했는데요. 궁정의 제약이나 주어진 임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악기를 연주하고 떠오르는 대로 곡을 만드는 이 시간이 바흐에게는 가장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 무렵 바흐는 부쩍 류트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매일 연주하는 건반악기와는 다른 음색을 지닌 류트.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이면 누군가는 꼭 연주를 하는 악기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바흐는 정작 류트를 배워본 적도 없고 다룰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류트와 비슷한 소리를 내면서 자신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찾아냈고요. 그 악기를 가지고 류트로 연주할 수 있는 모음곡을 작곡했는데요. 오늘날 류트 모음곡 바흐 작품 번호 996으로 불리는 이 작품을 탄생시킨 악기, 류트와 하프시코드를 결합한 독특한 악기, 라우텐베르크였습니다. 라우텐베르크, 조금은 생소한 이름의 이 악기는 하프시코드와 비슷한 모양으로 생긴 건반악기입니다. 일반 하프시코드가 황동이나 철로 만든 현을 사용하는 반면 라우텐베르크는 류트나 현악기에 주로 쓰이는 거트현이 장착돼 있고요. 건반을 누르면 갈고리 같은 장치가 현을 튕기듯 뜯어서 소리를 내는데요. 짐승의 창자를 가공해서 만든 거트현의 부드럽고 섬세한 음색이 류트와 거의 흡사해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류트와 하프시코드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라우텐베르크는 15세기부터 18세기 사이에 유럽에서 연주됐지만 그리 대중적인 악기는 아니었어요. 바흐가 이 악기를 알게 된 건 사촌이자 악기 제작자였던 요한 니클라우스 바흐를 통해서였습니다. 라우텐베르크를 만드는 사촌을 통해서 이 신기한 악기의 존재를 알게 된 후 바흐는 류트를 연주할 수는 없지만 류트로 연주하는 음악을 만들 수 있었고요. 이렇게 탄생한 바흐의 류트 모음곡 악보에는 류트 혹은 하프시코드로 연주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740년 바흐는 전문 제작자에게 의뢰해서 자신만의 라우텐베르크를 주문 제작해서 사용하기도 했고요. 바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집에서는 정교하게 제작된 라우텐베르크가 두 대나 발견됐죠.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날 바흐 시대에 만들어진 라우텐베르크는 한 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절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롭게 제작한 악기들만 연주되고 있죠.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라우텐베르크였습니다. 그러면 라우텐베르크 연주를 한 곡 들어볼까요? 바흐의 모음곡 2단조, 바흐 작품 번호 996, 그 가운데 네 번째 곡 사라방드, 로버트 힐의 라우텐베르크 연주입니다.

뭔가 류트 같기도 하고 합시코드 같기도 하지만 둥글게 좀 다듬어진 느낌의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바흐의 모음곡 2단조, 바흐 작품 번호 996, 그 가운데 네 번째 곡 사라방드 들으셨습니다. 로버트 힐의 라우텐베르크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입원 중인데 얼른 나와서 다시 출근길에 듣고 싶어요. 4632 쓰시는 분, 슈베르트의 가슈타이너 소나타 신청합니다. 라고. 아마 어제 주셨는데 온천 얘기 저희 나눌 때 생각이 나셨나 봐요. 슈베르트가 1825년 여름 오스트리아의 온천 휴양지인 가슈타인에 머물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또 기분 전환을 할 때 작곡한 곡이죠. 그래서 가슈타이너 소나타 별칭이 붙어 있는데 얼른 나으시라고 저희가 이거 바로 선곡했습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D장조 도이치 번호 850 그 가운데 사악장 론도 알프레드 브란델의 피아노 연주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D장조 도이치보노 850 그 가운데 사악장 론도 알프레드 브란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요새 뭐 배앓이에 또 여름 감기에 고생하시는 분들 종종 계신데 토요일에 고열로 응급실 왔다가 입원 중이에요. 증상이 좋아져서 오늘쯤은 퇴원하려나 했는데 금요일에 퇴원하라고 하네요. 1207 쓰시는 분. 그래도 좋아지신 거죠. 금요일 퇴원하라고 한 거 보면.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뭐 병원에서 와요 하시죠.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고 책도 좀 보시고 모처럼 쉰다 피서 왔다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퇴원 선물 미리 드리겠습니다. 1207 쓰시는 분께 커피 보내드리고요. 첫 손주 이유식 만들면서 듣고 있어요. 딸아이 키울 때 이유식을 만들어줬더니 잘 안 먹었었는데 손주는 이유식을 잘 먹네요. 그래서 딸 못해 먹인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더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7710 쓰시는 분. 그러게요. 애들도 다 입맛이 다른가요? 아니면 우리 7710님의 손맛이 좋아진 걸까요? 아무튼 잘 먹는다니까. 좋네요. 여름엔 또 든든하게 아기들도 잘 먹어야죠. 보라로 우리 한번 만나요. 5762 쓰시는 분. 또 박유정님께서도 보라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러게요. 저희 내일 보라 맞죠? 목요일 내일. 봐드릴 건 없지만 보이는 라디오를 한다니까. 예, 제가 진행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내일 또 반갑게 만나는 걸로 하죠. 이번 주 공연 선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플루티스트 김효빈과 챔발리스트 리차드 이가의 듀오 리사이틀이 8월 24일 월요일 저녁 8시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두 연주자의 긴밀한 호흡으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플루소나타 전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드 플룻과 챔발로가 빚어내는 독일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이번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 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다섯 분 추첨해서 동반 1인이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유빈의 연주로 한 곡 들어볼까요? 프란시스 플랑크 플루소나타 가운데 2악장 칸틸레나 김유빈의 플룻과 김도현의 피아노입니다.

블랑의 플루소나타 가운데 이악장 칸첼레나, 김효빈의 플룻, 김도현의 피아노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시원한 바다 그림 보면서 와유 즐기고 있어요. 5359 쓰시는 분. 플룻 소리가 더 시원함을 배가시켜드렸겠죠. 잘 어울렸을 것 같고요. 또 휴가 중에 호주에서 한 달 동안 휴가 온 딸아이와 함께 덕수궁, 인사동, 청계천 도심 속의 느긋한 휴가로 행복한 일상 누리고 있습니다. 0876 쓰시는 분. 또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 근처 카페로 피신 와서 음악 듣고 있어요. 정말 부산 너무너무 더운데 이곳에서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아름다운 음악 들으니까 여기가 피서지고 천국이네요. 김미경님, 또 소소한 행복을 누리시고 계신데 저희가 와유하고 놀고 쉬고 이런 얘기만 나누는 게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남편이 15년 동안 전자제품 설치기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 시작했습니다. 에어컨 설치를 배우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폭염인 날에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몸에 수분이 하나도 없이 새까맣게 돼서 돌아옵니다. 저 혼자 음악 듣고 있으려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아파서요. 늘 응원한다고 저도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전해주세요. 3145 쓰시는 분, 아내분께서 이렇게 또 마음 전해주셨는데 에어컨을 켤 줄만 알았지. 에어컨 덥다고 더 내릴 줄만 알았지. 에어컨 설치하시는 분들 밖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이 생각

또 이렇게 음악으로 그 시절 동시 상영관으로 저희를 또 초대해 주시네요. 프란시스 레이 작곡 영화 러브 스토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스노우 프롤릭 들으셨습니다. 한여름 눈싸움 참 좋아요. 아, 5367 쓰시는 분도 시원한 느낌 받으셨군요. 또 서성용님께서 아, 사랑은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거야. 러브스토리 명대사가 떠오릅니다. 또 추억여행하고 계시네요. 앞에서는 주용주님께서 청하신 곡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단체 관람 영화였는데 그때 이후로 여름만 되면 저의 최애 감상곡이 됐습니다. 청하신 맥스 스타이너 작곡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 중에 메인 테마 퍼시페이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또 맥스 스타이너 음악 들으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음악들도 좋은 날 골라서 한번 좀 같이 들을까 봐요. 네, 여러분의 풍경들 또 듣고 싶은 음악들 오늘도 콩 또 문자로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 열려 있고요.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및 음료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몸을 움직여 볼까요? 부드럽게 춤추듯이 유영하듯이 라벨의 라발스 듣겠습니다. 피에르 볼레즈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라벨의 라발스였습니다. 피에르 블레즈가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가정음악의 센스 있는 선곡, 잠자고 있던 감성을 깨워주네요. 감사해요. 5013 쓰시는 분. 마지막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깨셨죠? 감성뿐만 아니라 잠도 확 깰 것 같은 아주 강렬한 느낌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요양보호사로, 오후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음악에 맞춰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사연에 매미의 음악이 서로 화음을 맞추듯 들립니다. 9789 쓰시는 분. 매미도 왈츠 좀 추던가요? 듣기 좋으셨다니 저도 좋네요. 네, 막내 아들이 조선소에서 근무해요. 뜨거운 철판 위에서 일하는데 얼마나 더울지 상상이 안 가네요. 저는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에어컨을 못 켜고 있다가 퇴근 시간이 됐다 하면 켜요. 김경희님. 어머니 마음이 다 이런 거죠. 아유, 어떻게 헤아려요 제가. 저희 남편도 몸으로 일하고 저도 같은 일을 했는데 안쓰러워하면 더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냥 수고했다 하고 가볍게 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진희님. 그 말씀도 맞네요. 그쵸? 그냥 묵묵히 저희는 음악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늦게 출근하는 날에 차에서 들을 때도 좋지만 오늘은 집에서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평생 친구 남편이랑 커피 한잔 하고 싶네요. 8216 쓰시는 분. 두 분 모처럼 분위기 내시는 것 같은데 커피 안 드릴 수 없죠. 제가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에스프레시보, 감정을 풍부하게 표정을 담아서 연주하라는 뜻의 음악 용어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에 담긴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음악에 대한 짧은 이야기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수요일의 에스프레시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혜리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대 후반입니다. 평소에는 진료 관련 공부를 하고 아침에 남는 시간이 있어서 초밥집에서 아르바이트 중이에요. 제가 근무하는 매장은 KBS 클래식 FM을 매장 음악으로 해두는데요. 여기서 일하면서 계속 클래식 음악을 듣다 보니까 클래식에 관심이 전혀 없던 저도 조금씩 관심이 생겨서 요즘에는 클래식 연주를 따로 챙겨 듣곤 한답니다. 매장 오픈 준비를 하면서 혹시나 제 사연이 나오면 굉장히 쑥스러울 것 같네요. 그래도 사장님께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일도 잘 풀릴 수 있게 응원 한마디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정음악 들으시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드뷔시의 물의 반영 청해 주셨습니다. 빛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순간적인 색채와 인상을 담아낸 음악, 바로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이죠.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드뷔시의 이마주 영상인데요. 제목처럼 영상은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오직 피아노의 선율과 음색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곡 물의 반영은 수면 위에 비친 빛과 물체의 상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아르페지오와 트레일은 사방으로 느리게 또 빠르게 퍼져나가는 물결과 그 위에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빛의 영상을 상상하게 만들죠. 하나의 주제가 발전하면서 기승전결을 갖추는 기존의 음악 형식에서 벗어나서 이 곡에서는 찰나의 잔상을 담기 위해서 여러 개의 짧은 선율 단편들이 교차하면서 등장합니다. 마치 물결이 일렁이는 것처럼 말이죠. 드뷔시가 그려낸 물 위의 빛처럼 정혜리님의 새로운 시작도 반짝이길 응원하겠습니다.

클로드 드뷔쉬의 이마주 영상 중에서 허프 레덜러 물의 반영 들으셨습니다. 아르투로 베네딕트 미켈란젤리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렸어요. 수요일 에스프레시보 코너에 사연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글머리에 에스프레시보 이렇게 달아서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 열려있고요. 사연 게시판에 보내주시는 분들은 본문에 꼭 전화번호를 함께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이디야 커피 쿠폰 넉넉하게 넉 장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의 에스프레시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3458 쓰시는 분이에요. 출근길 저의 힐링곡을 신청합니다. 지하철에서 들으면 왠지 모르게 더 좋은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레치오소, 발리니스트 김동현의 연주로 듣고 싶어요. 꼭 2020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그 앨범 그 곡으로 부탁드려요. 보내셨어요. 1859년 생상스는 천재의 발리니스트 사라사테를 위해서 발린 협주곡 1번을 작곡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생상스는 단일 악장이었던 이 협주곡에 피날레 악장을 새로 덧붙이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작곡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피날레 악장을 협주곡에 포함하지 않고 독립된 작품으로 완성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죠. 이 곡은 이름처럼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음악은 느리고 서정적인 서주로 시작해서요. 점차 감정이 고조되다가 화려한 트리레어 서주로 마무리되면서 곧바로 론도 카프리치오소로 연결됩니다. 론도 카프리치오소는 론도 형식을 가진 자유롭고 기교적인 곡을 뜻하는데요. 박자를 자유롭게 밀고 당기는 싱코페이션 리듬이 화려하면서도 열정적인 스페인의 춤곡을 연상시키죠. 빠르고 기교적인 선율이 몰아치는 이 곡 역시 사라사테에게 헌정됐습니다. 신청해주신 발리니스트 김동현의 연주로 보내드리죠.

싱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28번 김동현의 바이올린, 박영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2020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음반 중에서 보내드렸고요. 수요일의 에스프레소 오늘의 마지막 곡 만나볼까요?

6372 쓰시는 분의 이야기예요. 60이 다 돼갑니다. 제 평생의 꿈이 집을 제 스스로 짓는 겁니다. 그 꿈을 위해서 제 인생 처음으로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에 도전합니다. 학원에 갔더니 여자라고 바로 되시겠어요? 이렇게 무시하는 시선이 참 싫네요. 마음먹은 거 끝까지 할 수 있게 좋은 음악으로 기운 불어넣어주세요 하시면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의 2악장을 청해 주셨어요. 1830년 20살의 청년 쇼팽은 두 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완성했습니다. 시기상 협주곡 2번이 먼저 작곡됐지만 출판이 늦어지는 바람에 나중에 쓴 협주곡 2단조가 1번이라는 번호를 부여받게 됐죠. 쇼팽 콩쿠르 결선에서는 이 두 곡 중에 유독 협주곡 1번이 자주 연주되는데요. 그만큼 피아노의 섬세한 터치와 화려한 기교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곡입니다. 쇼팽은 이 곡의 2악장을 두고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남기기도 했어요. 달빛이 비치는 맑은 봄밤처럼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음악이다. 먼저 야금기를 단 바이올린이 부드럽게 서주를 시작하면 이윽고 피아노가 조용히 등장하는데요. 쇼팽의 편지처럼 낭만적이면서도 멜랑콜리한 선율이 마치 달빛이 쏟아지듯이 건반 위로 흐르죠. 쇼팽은 폴란드를 떠나기 전 마지막 고별 연주회에서 이 곡을 처음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국을 떠난 지 불과 3주 만에 바르샤바에서는 11월 혁명이 터졌고 쇼팽은 평생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평생의 꿈을 위해서 새로운 첫 발걸음을 내딛으신 6372 쓰시는 분의 열정을 응원하면서 신청해 주신 이 곡 함께 듣겠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 11, 그 가운데 2악장 로만체 라르게토 들으셨습니다. 다니엘 트레포노프의 피아노 연주, 미하일 플라트니오프가 지휘하는 말라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이제 벌써 끝음악 드릴 시간이네요. 오늘도 이렇게 팍팍한 일상 속에 우리는 갇혀있지만 또 음악으로라도 바다 구경할 수 있으니까 참 다행이지 싶어요. 마침 또 오늘 김상민님께서 청하신 곡, 시원한 곡이 있어서 끝음악으로 골랐습니다. 나폴리 미뇨 비에니 수르마르, 바다로 나오라. 우리나라에서는 바다로 가자로 더 익숙하시죠? 청하신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시원한 음성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승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계절은 해마다 다시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온 계절이 늘 같은 모습인 건 아니죠. 지난해의 여름과 올해의 여름이 다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달라져 있으니까요.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담은 비발디의 사계가 수백 년 동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가 된 것은 돌고 도는 계절 속에서 변주되는 우리의 삶을 매번 새롭게 비춰주기 때문인 건 아닐까요? 오늘 음악실 초대석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 카메라타 소울과 함께 친숙한 사계의 변함없고도 새로운 매력을 만나보겠습니다. 라이브 연주와 이야기가 있는 수요일, 오늘은 여름을 맞아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는데요. 더욱 풍성해진 편성으로 깊이 있는 음악을 생생한 라이브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KBS 음악실 여름 특집 초대석,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와 카메라타 솔의 비발디 사계 전곡 연주, 지금부터 90분 동안 함께 할게요. 먼저 라이브 연주로 문 열겠습니다. 활짝 핀 꽃들 사이로 새들이 노래하고 시냇물이 산들바람을 따라 흐르는 화사한 봄날의 축제 속으로 떠나보시죠. 보이는 라디오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콩 들어오셔서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검색하시면 보다 생생하고 더 가깝게 어디서든 듣고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4개 중 봄,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와 카메라타 솔의 라이브 연주로 듣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지금 여기 콩 스튜디오는 꽃밭입니다. 꽃밭. 예, 막 꽃이 활짝 피어 있고 새들이 지저귀고 시냇물이 흐르는 풍경이 펼쳐지는 듯한데요. 공숙경님께서는 새싹이 돋는 소리 같아요라고 말씀하시고, 임소희님 휴가 못 가는 아쉬움이 오늘 라이브로 싹 가십니다. 6144번 쓰시는 분께서는 부산은 찌는 더위지만 라이브로 사계를 들으니까 아 왠지 상큼한 봄바람이 느껴지네요. 이 사계 전곡을 듣는 그 반가움도 많이 느껴지네요. 정혜신님께서는 비발디 사계 전곡을 감상하는군요. 와, 송종희님 와 90분 감사하면서 화면 최대한 해상도 밝게 해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 90분 동안 12시 30분까지 함께합니다. 풍성한 편성, 더 풍성한 라이브 연주가 함께하는 평일 오전에 특별한 공연 음악실 초대석,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와 카메라타솔의 비발디 사계 전곡 연주 12시 30분까지 총 90분 동안 함께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 씨 그리고 카메라타솔의 연주자 11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응수 씨 그리고 단원 여러분 한 분씩 좀 인사를 청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1: 안녕하세요. 그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입니다. 카메라타솔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술 감독님이라고 호칭을 좀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까요?
1: 그냥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
0: 네. 네, 그러면 김형은 바이올리니스트부터.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라타솔을 맡아서 대표로 또 운영하면서 바이올린으로 이제 악장으로 같이 연주하고 있는 김형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카메라타솔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있는 김현직입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라타솔 바이올린 노소연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라타솔의 바이올린 우세라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라타솔 멤버에 있는 황혜린입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라타솔에서 챔발로 맡고 있는 장은경입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라타솔에서 비올라 파트를 맡고 있는 남지우입니다.
9: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라타솔에서 비올리스트로 연주하고 있는 이상민입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라타솔의 더블 베이스 맡고 있는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11: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타솔에서 첼리스트를 맡고 있는 고진영입니다.
12: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라타솔의 첼리스트 이길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이 콩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네, 비발디 사계 전곡을 뭐 공연도 아니고 라디오 생방송으로 이렇게 전곡 연주하는 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성원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기획이 이루어졌을까요? 대표님께서. 예.
2: 네, 저희가 3월 달에 김웅수 선생님께서 그 음악실에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셨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그 12개라고 비발디 4개, 피아졸라 4개, 막스레이터 4개를 묶어서 12 계절을 한 번에 연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작가님께서 되게 기억을 하고 계셨었나 봐요. 그래서 부장님께 이제 그런 연주가 있었다는 걸 또 말씀드리셨고, 그리고 좋은 기회를 이제 저희한테 주셔서 비발디 4개를 해보고 싶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저희가 이게 한국 라디오 방송 최초로, 예. 또 전곡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가 이렇게 연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0: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런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시고요. KBS 음악실 제작진에서 아주 오랫동안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런 기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느낀 건데 뭐 김웅수 바이올리니스트와 카메라타솔의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아닙니까?
1: 사실 음악은 서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연주를 비발디도 여러 번 했었고 다른 연주도 했었고 또 최근에 또 연주를 하나 했었어요. 겹의 미학을. 그럼 모아졌던 마음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흐트러지지 않은 마음들. 네. 그동안에는 이제 솔리스트로 KBS 음악실에서 종종 뵀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타 솔과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첫 곡 사계 중 봄 들려주셨는데요. 뭐 친숙한 작품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유독 좀 더 느긋하고 여유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1: 네. 그 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명이 태동하기도 하고 또 그 겨울 동안 준비했던 그런 싹을 틔우는 기간이기도 한데 사실 비발디의 알레그로가 사실 굉장히 많고 또 1악장도 알레그로였고 3악장도 알레그로였지만 이 알레그로를 조금 저희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했고요. 그 봄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그 여유와 그 생명의 기대감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표현하고자 네, 이렇게 연주했습니다.
0: 여유 있는 호흡으로.
1: 네.
0: 오늘 사계의 나머지 계절들도 김흥수 바이올리니스트와 카메라타 솔의 연주로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좀 카메라타 솔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카메라타 솔 2019년 창단된 앙상블 팀 말씀하신 대로 비발디, 피아졸라, 리히터 사계 전곡 연주 또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전곡 공연을 비롯한 도전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9년에 김흥수 바이올리니스트가 직접 창단한 단체입니다. 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1: 아, 네. 카메라타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방을 이야기하는 건데
0: 예.
1: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뭔가의 그 지식적인 교류 아니면은 뭔가를 교류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누었던 그런 분위기를 카메라타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솔은 사실 바이올린에서 제일 낮은 선이 솔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훌륭히 더블 베이스, 비올라 뭐 이렇게 첼로 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초심으로 항상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히 음악을 대하자 라는 뜻에서 카메라타 솔이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바이올린 파트는 저랑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첼로나 비올라나 베이스나 아니면 여기 계신 챔발로 선생님도 워낙 개인적으로 다 뛰어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호흡을 맞춰서 뭔가 기존에 있던 음악들을 갖다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새로운 관점을 한번 우리가 음악으로서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이런 취지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래서 연주도 하면서 관객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0: 예, 낮은 곳에서부터
1: 네.
0: 관객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겹의비악 시리즈 공연도 좀 장기 프로젝트였나요? 어떤 공연이었는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1: 겹의미악이라고 하면 일단 그 외 빵 중에서 그 바움쿠헨이라고 예. 있잖아요. 그 겹이 굉장히 겹겹이. 많은데 근데 그 여러 가지 겹이 모여서 바움쿠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연주를 할 때에도 연주자들의 겹이 있고 그 다음에 작곡가와 연주자의 또 겹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연주자가 이제 뭐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다 보니까는 그 겹들이 모아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음악을 선물할 수 있는지 청중분들에게 그리고 또 저희 연주자들과 또 관객들 사이에 또 겹이 있잖아요. 그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이 작곡자와 저희 안에 또 이 시간적인 또 겹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겹의 미학이라고 일단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했던 건 이제 모차르트 협주곡으로 시작을 해서 베토벤, 브람스 그리고 그 작곡가 알파벳 B로 시작하는 그 작곡자들이 유난히 많아요. 바이올린 협주곡들 중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B 시리즈가 됐는데
0: 아.
1: 저번에는 브루흐랑 번스타인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그 7월 3일 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바르톡하고 브람스

0: 이렇게 연주했었습니다.
1: 정말 비시리즈군요.
0: 네.
1: 5318 번호 쓰시는 분께서는 김응수님 이름만 들어도 괜히 혼자 울컥한다고 몇 년 전 장마철에 어느 방송에서 김은숙님 앨범 소개를 듣고 또 연주도 듣다가 드보르작의 어머니가 불러준 노래 연주에 그만 감정이 올라와서 또 울컥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환영을 해주고 계시고 또 기대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신다고 네. 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사계 들려주시는데 사계라는 곡이 뭐 클래식이 생소한 사람들한테도 익숙할 만큼 스테디셀러 작품이잖아요. 근데 계절을 소재로 삼은 작품들이 뭐 클래식에 적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이 비발디 사계가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0: 비발디 사계의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합치면 사실 이 시간 러닝 타임이 굉장히 길어지긴 하지만 이 계절별로 보면 사실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좋은 거는 뭔가 복잡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단순하게 사람들한테 쉽게 잘 전달될 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발디 사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좋은 반복의 구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주하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공감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봄에는 뭔가의 조금 상큼한 푸르름 에너지의 뭔가의 이런 분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힘들기도 하고 뭐 이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장마도 있고 여름엔 또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1: 짜증스러움이
0: 네 그런 것들에 뭔가 이 계절마다의 사람이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나 아니 그런 아니면 자연의 표상들이 어떻게 보면 잘 표현된 음악이라서 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확실히 그 계절의 풍경을 말씀하신 대로 좀 복잡하지 않게 직관적으로 네. 전달을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계를 그래서 뭐 음악으로 그려낸 풍경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보니까 작품 번호가 조금 흥미롭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가 아니더라고요.
0: 네.
1: 왜 그런 건지 혹시
0: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도 보면은 1번이 처음으로 지어진 곡이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작곡가가 그 작곡을 할 때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본인의 생각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여름이면 여름부터 작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가을이면 또 가을부터 할 수 있는 것처럼 꼭 그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리고 이 작품 번호와 함께 소네트 부분이 있던데 이 소네트에 네.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소네트는 뭐 사실 제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이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일 것 같긴 한데 소네트가 이게 그 시 운율이잖아요. 그 사실 그 시 운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운율에 따른 뭔가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발디 음악이 좋은 반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구간들의 그 반복이 나오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이 아마 소네트적으로 이렇게 거기에다 붙여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각 계절의 풍경들을.
0: 네, 맞습니다.
1: 그럼 이제 비발디 사계 중 여름을 청해 들을 텐데요. 여름 감상하기 앞서서 또 비발디가 악보에 적어놓은 방금 말씀하신 소네트도 함께 소개를 제가 하겠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소네트 속 풍경들도 함께 마음속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KBS 콩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시고요. 비발디 사계 중 여름 1악장 알레그로 논 몰도, 2악장 아다지오 프레스토, 3악장 프레스토,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와 카메라타 솔의 라이브 연주입니다. 태양이 타오르는 혹독한 이 계절엔 만물은 기진하고 소나무도 불탄다. 뻐꾸기 목청 풀어 울음소리 들리자 곧이어 산비둘기 방울새도 노래한다. 서쪽에서 산들바람 부드럽게 불어오자 북풍이 달려들어 몰아내어 버린다. 어린 목동은 울음을 터뜨린다. 사나운 폭풍과 운명을 두려워하며 무서운 번개와 사나운 천둥, 파리와 등에 때 맹렬한 극성에 목동은 지친 몸을 쉬기도 힘들다. 아,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천둥 치는 하늘은 우박을 쏟아내어 우뚝 선 곡식 이삭을 잘라내어 버린다.

0: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4개 중 여름 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 2악장 아다지오 프레스토, 3악장 프레스토,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와 카메라타솔의 라이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풍성한 평성, 더 풍성한 감동으로 만나는 KBS 음악실 여름 특집 초대석 김응수와 카메라타솔의 4개 전곡 연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많은 분들이 참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이정선님께서는 여태까지 들었던 어떤 음악보다 깊이감이 다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 좋은 기분이 듭니다. 맑아요. 그리고 맑아집니다. 이진희님께서는 이탈리아의 여름도 우리나라처럼 요란한가요? 300년이 지나 한국에서 듣는데 한국 여름 같습니다. 네, 왔다 갔나 정말 그 한국 여름이 느껴지는 듯한 그 소네트 속 장면들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막 폭풍, 천둥, 번개, 팔이 너무 짜증나. 이 한국의 여름이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생생하게.
1: 아, 한국하고 그 저기 이태리하고는 사실 굉장히 위도가 거의 비슷해서.
0: 비슷하죠.
1: 네, 그래서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만약에 한 가지가 조금 다르다고 하면 조금 더 건조하다, 한국보다.
0: 그러니까요.
1: 그것 말고는 사실 특별히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0: 우리처럼 이렇게 습하지도 않을 텐데.
1: 네.
0: 어쩜 이렇게 잘 당겼을까. 이 음악에 이렇게 좀 풍경들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생동감 있게 담길 수 있는 장치들이 뭐길래 저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걸까요?
1: 비발디의

0: 예, 원전 악보에 보면은 비발디가 그 소네트에 쓰여져 있는 그런 풍경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씩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걸 볼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들어주신다니 참 감사하네요, 진짜.
1: 어우, 많은 분들이 지금 음악적 쾌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뭐 유혜경님께서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희열과 감동이 느껴진다고 하시고, 6116번 쓰시는 분은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고, 너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조울스님께서는 저도 박수칩니다. 브라보, 브라보 이렇게 다들 너무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바로크 시대 작품답게 챔발로 하프시코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은경 씨. 네.
2: 안녕하세요.
1: 저는 챔발로를 실제로 처음 보거든요. 이
2: 네.
1: 탱탱 튕기는 소리가 너무 매력적인데, 이 곡에서는 특히 또 챔발로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2: 네. 챔발로는 이 바로크 시대의 작품 거의 독주곡을 제외한 대부분 앙상블 곡에 함께하는 악기인데요. 이 각자의 악기들이 모든 각자 한 음씩 연주하고 있지만, 이 챔발로는 그 모든 음을 한 번에 치면서 화성적으로 조금 보충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가 뜯는 악기다 보니까 굉장히 맑고 선명합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굉장히 잘 잡아줄 수 있는 악기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너무 매력적입니다. 다른 단원분의 이야기들도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김양은 바이올리니스트부터 이제 뭐 바로크 시대 음악이다 보니까 뭐 챔발로도 그렇고 우리가 익숙한 클래식 음악과 연주 방식이 많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번 연주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3: 이 시대 때 사용했던 활은 바로크 활이다 보니까 사실 현대 활에 비해서 짧아요. 짧고 저희는 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곡선이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크 활은 이렇게 아치형으로
1: 아치형으로.
3: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활을 쓰는 것처럼 바로크 활을 쓰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바로크부로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첫 리허설 때 리허설을 하다가 아, 바로크보로 해볼까? 해서 바로크보를 어디서 다
1: 네.
3: 구해가지고 리허설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사실 뭐그 정말 극대화된 표현 같은 게 사실은 바로크활에서 약간 표현이 아쉽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현대활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크의 스타일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잉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리테이크를 하는 게 바로크 시대 때 활은 어쨌든 자연스럽기 때문에 리테이크를 조금 많이 좀 사용을 했고, 최대한 소리도 좀 울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맞게 좀 많이 아티큘레이션을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예술 감독님하고 같이.
1: 예. 오, 정말 많은 고민을
3: 네.
1: 하셨군요.
3: 근데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리허설 하면서. 사실 비발디 4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되게 그래도 많이 한 작품인데, 사실 매번 연주가 정말 다 다르고 더 다채로워지고, 또 이번에는 사실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단원들이랑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우리 첼리스트 이길재 씨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또 이번 연주 준비하시면서 어떤 고민들 하셨는지.
4: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막 엄청 고민을 해야 됐다기보다는 이제 저는 여기에 잘 스며들어야서 같이 저도 챔발로 선생님 같이 좀더 받쳐주면서 더 필요한 그 효과를 같이 좀 도와주는 역할로 많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항상 좀 이렇게 선생님이 연주하실 때좀 시시각각 변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리허설 때 하더라도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고,
1: 아, 예.
4: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되게 평소랑 다르게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연주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연주 중간에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 바로 캐치해서 같이 하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되게 좋은 점은, 카멜타 솔을 함께하면서 좋은 점이, 같은 작품을 하더라도 이렇게 뭐 공연이 이렇게 있다 해도 그날까지 완성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뭔가의 하나의 과정 같이 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완성도는 너무 좋지만 그 이후 여기에 또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이후에 또 뭔가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오늘 공연도 또 아마 다음에 어디서 저희가 이 같은 사계를 연주를 하더라도 오늘이랑 또 다를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1: 왜 이렇게 웃으시죠? 김홍수 바이올리니스트의 마음을 실시간으로 캐치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0: 근데 비발디의 사계가 이제 그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첼로하고 저하고 주고받는 게 많다 보니까 우리 이길재 선생님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뭐 감사의 이야기 마음을 제가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예.
1: 호흡과 마음이 통한다는 이야기겠죠.
0: 네. 예.
1: 그럼 뒤에 계시는 이제 더블 베이스 김현진 씨에게도 뭐 다른 곡들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악보에 적혀 있는 것 이상으로 좀 해석해야 할 게 많은 작품인 것 같은데 연습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는지 혹은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5: 일단 비발디라는 곡이 되게 모든 사람들에게 되게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연주를 하다 보면 좀 상투적이게 들릴 수도 있어서 그래서 연주를 이제 활을 또 어디서 써야 되고 또 이 활 쓰는 압력을 또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소리를 어떻게 긁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예.
1: 김현직 바이올리니스트는 어떠셨어요? 네.
6: 저희가 연습하면서 어떤 장면을 상상해볼지 생각을 자주 해보았는데요. 그 앞에 들으신 봄, 여름에서만 보면 봄 1악장에서 바이올린 솔로와 1, 2바이올린 솔로가 하는 세 명이서 연주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새들이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각자 어떤 새로 새 스타일로 노래를 할지 예. 정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1: 어떤 새셨나요?
6: 그건
1: 각자 다른 이제 새들을 뭐 좀
6: 참새도 있었고
1: 예. 네. 좀 이입을 해보자
6: 그런 게 있었어서 그런 장면이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또 연습 과정에서 새까지 되셨군요. 인상 깊습니다. 이제 여름을 만나봤고 가을을 감상할 차례입니다. 가을에서는 어떤 장면들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0: 그 계절들마다 어떤 관점에서 사실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느끼는 풍성함은 사실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모든 거를 갖다가 다 수확해서 이렇게 정말 그 풍요로움을 기리는 명절이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석에서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트러블도 있고 거기서 술주정도 하고 코 고는 소리도 나고 뭐 그런 풍경들을 갖다가 그린 가을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풍요, 수확의 기쁨이 느껴지는 가을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소네트 먼저 들려드리고 연주 이어서 듣겠습니다. KBS 콩 그리고 유튜브 KBS 음악실 검색하셔서 눈으로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4개 중 가을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와 카메라타 솔의 라이브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축하한다. 바쿠스의 술에 한껏 달아오른 사람들은 마침내 잠에 빠져 잔치를 끝맺는다. 사람들의 춤과 노래가 모두 그쳤다. 기분 좋게 선선해진 공기와 계절이 달콤한 잠 속으로 모두를 초대한다. 새벽이 밝아오자 사냥꾼들이 나선다. 불나팔과 총과 사냥개와 함께 짐승은 달아나고 사냥꾼들은 뒤쫓는다. 총성과 개 짖는 소리에 놀란 짐승은 상처 입은 채 힘을 다해 달아나려 하지만 마침내 기진하여 쓰러지고 만다.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4개 중 가을,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와 카메라타솔의 라이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정말 나른하게 이어지는 뭐 선율부터 말씀하신 뭐 사냥 장면을 연상케 하는 뭐 박진감 넘치는 리듬까지 눈앞에 이제 생생하게 펼쳐지는데요. 박경숙님께서는 너무 익숙한 멜로디라고 생각했는데 또 새로운 감동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감상 남겨주셨고요.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또 이병열님의 감상도 있네요. KBS 음악실

0: 여름 특집 김응수와 카메라타솔의 4개 전곡 연주 특별 편성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 참 영광스럽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 함께 호흡하시는 모습을 참 인상 깊게 보고 있거든요. 확실히 카메라타솔만의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데 단원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준영 첼리스트께 좀 고준영 첼리스트에게 카메라타솔이란?
1: 네, 지금 저도 사실 첼리스트로서 이제 창단부터 함께 했던 그런 멤버인데 뭔가 되게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7월 3일에 아까 연주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원래 제가 참여를 못할 뻔 했습니다. 제가 그 주에 갑자기 대상 포진에 걸려서 입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대신 할 분도 다 구해놓고 이제 저 너무 안 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 전에 갑자기 이제 악장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정말 연습 당일에만 와도 되니까 연주 같이 하면 안 되냐고 예. 정말로 예, 그렇게 연락이 오셔서 이게 약간 그때 진짜 약간 저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약간 다들 저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생각을 해서 사실 제가 일주일 정도 입원했어야 되는데 네, 카메라 터스를 위해서 사실 이틀 정도 빨리 나와가지고 예. 네 그냥 하루 연습하고 바로 연주를 또 왜냐면 제가 또 피해를 드릴까봐 그래서 병실에서 계속 음악을 계속 그 바르톡 막 이런 연주곡들을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저도 애정이 있는 예. 팀이고 네 앞으로도 함께할 생각입니다. 제가 팔이 있다면 앞으로도 함께할 생각입니다. 네.
0: 대상 포진의 네. 아픔도 있게 할 만큼 애정이 큰.
1: 네 어떻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0: 노소연 바이올리니스트에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카메라타솔이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인지 어떤 의미인지요?
2: 항상 리허설 할 때마다 또 연주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에게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특히 이제 리허설 때 저희 카메라타솔의 이름답게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음악적인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또 저의 삶에 있어서 저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주는 게 저희 카메라타솔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아니 뭐 김응수 바이올리니스트께서 아주 흐뭇하게 듣고 계십니다. 단원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3: 사실 저는 이 세상을 그 누구도 혼자 살아가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이 뭔가 이렇게 나눌 때 그 방금 가을의 이 마을의 잔치처럼 좋은 거든 슬픈 거든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카메라타솔의 이 단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뭔가 힘을 주는 것 같아서 네 다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 네. 진심이 느껴집니다. 예.
4: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 이 카메라타솔의 의미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근데 특히 이제 그 비올라 지금 수석으로 계신 이상민 선생님이랑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었는데 선생님께서 또 이 인터뷰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상민 씨께서
5: 네
0: 준비해 오신 말씀을 그냥 해주시죠. 제가 질문을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5: 저는 카메라타솔을 연주를 함께 한 지가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저도 이제 음악가로서 활동하다가 카메라타솔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게 이 음악은 언어와 같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정말 이렇게 미디어 시대에 라디오를 듣는 게 이 소리에 사람들이 얼만큼의 감수성과 환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라디오를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보고 계신다고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지금 음악가로서 활동할 때 카메라타솔의 사운드가 그 언어의 목소리와도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수를

0: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디오에서 목소리만 들어도 아, 이 가수의 목소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김우 선생님의 사운드와 저희 카메라타 솔의 사운드가 소리만 들어도 저희의 연주로 느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확신이 드는 게 저도 지금 7월달 연주한 다음에 처음 바르톡의 그 바이올린 솔로의 시작이 머릿속에서 지금 두 달째 마치 계속 떠오르는 것처럼 카메라타 솔의 사운드가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비발디에서 느낄 수 있는 앞으로도 비발디를 생각했을 때 카메라타 솔의 사운드가 들릴 수 있는 그런 저희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팀이고 제가 애정 어리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예, 아유 뭐 안 여쭤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께서 연주를 들으시면서 아, 카메라타 솔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뭐 리허설 과정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신다고 하셨는데요. 또 별로 때 남지우 씨 예, 마이크를 좀 건네주시죠. 호흡을 많이 맞추실 것 같은데 리허설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혹은 좀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 우선 제가 이번에 처음 참여를 하는데 예. 리허설 때 굉장히 놀랐던 점이 보통은 모여서 그냥 리허설 한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팀은 정말 화를 어디서 쓸지 그리고 음악을 어떻게 만들지 서로 진짜 의견을 내면서 연습하는 점이 좋았고 또한 이런 비발디 분위기를 유명한 곡이니까 사실 엄청 해석이 비슷한 곡 해석이 많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 해석과 다르게 연주하시고 정말 처음 들어보는 그런 비발디를 하게 돼서 아 너무 영광이 진짜 영광이고 아 진짜
1: 왜 이렇게 눈치를
2: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 예, 아, 진심 느껴집니다. 예술 감독님으로서도 우리 김웅수 바이올리니스트께서는 또 단체를 또 이끌면서 깨닫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3: 사실 제가 음악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나눠야 되는데 제 성격 자체가 사실 사회적이지 못해서 이렇게 뭐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거를 제가 잘 하진 못하지만
1: 그러세요?
3: 네.
1: 안 그러실 것 같습니다.
3: 근데 그 카메라타 솔의 단원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조금은 제가 사회적으로 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서 또 그런 면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음악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시간에 따라가면서 무르익는 것처럼 이게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뭔가 다르게 그런 걸 갖다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논거를 가지고 뭔가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아마 우리 남지우 단원께서 그거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상민 선생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준 거에 대한 또 감사함이 있네요. 네.
1: 예, 아 뭐 단원들의 표정뿐만 아니라 김용수 바이올리니스트의 표정에서도 지금 내내 그 감정들이 느껴집니다. 나머지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두 분께 좀 더 이야기를 청해 듣고 싶은데요. 카메라타 솔 활동하면서 조금은 식상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나 뭐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4: 바로 지금?
1: 아 지금 이 순간?
4: 네. 사실 모든 무대와 모든 연주 또 준비하는 과정이 다 기억에 남을 만큼 너무 소중했는데 또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하면서 소통하는 연주는 또 처음인 것 같아서 너무 특별한 것 같습니다.
1: 네, 우세라 씨는요? 황혜린 씨? 예.
5: 저도 오늘이 가장 인상적인 무대라고 생각하는데 우세라 바이올리니스트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항상 무대에서만 연주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한 연주가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도 많이 생각나고 저번 겹의 미학 할 때도 굉장히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특히 저희들끼리도 연습할 때 대화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잘 그때 연주 때 보여지지 않았나 싶어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라이브 연주를 감상할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소네트 먼저 들려드리고 연주 이어가겠습니다. 비발디 4개 중 마지막 겨울 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와 카메라타솔의 라이브 연주입니다. 차가운 눈밭에서 언 몸을 떤다. 무시무시한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니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을 구르며 달린다. 격심한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친다. 난로가에서 보내는 평온한 하루. 밖에서는 비가 내려 만물을 적신다. 얼음 위를 걸으며 넘어질까 두려워 조심스레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급히 몸을 돌리다 미끄러져 쓰러진다. 다시 얼음 위를 힘껏 달린다. 얼음이 깨지고 갈라질 때까지. 굳게 닫힌 문 사이로 바람소리 들린다. 남풍과 북풍, 온갖 바람이 맞선다. 이것이 겨울, 기쁨은 주는 겨울이다.

0: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4개 중 겨울, 1악장 알레그로 논 몰토,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와 카메라타 솔의 라이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와, 정말 연주를 들으면서 주고받는 눈빛들, 그 호흡들에도 저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필립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연주자들의 진심이 담긴 연주 너무 감동적입니다. 분명 김응수님과 카메라타 솔의 소리에 지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감상 남겨주셨고요. 잘한다 닉네임 쓰시는 분도 그 표현이 정말 다릅니다. 카메라타 솔의 목소리 이거 맞습니다. 0866번 쓰시는 분께서는 이제 비발디 사계 하면 카메라타 솔 11명의 단원들과 김응수님이 떠오를 듯합니다. 무한한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라는 감성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단원분들 이야기도 듣고 전곡 감상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KBS 음악실 여름 특집 김응수와 카메라타 솔의 사계 전곡 연주 함께 하셨는데요. 김응수 바이올리니스트께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이렇게 만나 뵈서 사실 저도 되게 설레었고 그리고 너무 반갑고 그리고 이렇게 사계를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에게는 이 사계절의 그냥 풍경보다도 그 내면의 또 다른 풍경들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청취자분들 그 다음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우리 김영은 대표부터 해서 그 모든 단원분들께 모든 선생님들께 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만나 뵈서 저기 너무 반갑고 그리고 이렇게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네, 김영수 바이올리니스트와 또 함께 연주해 주신 카메라타 솔 그리고 이 시간 이 사계 전곡 감상 함께 하고 계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BS 음악실 여름 특집 초대석 김응수와 카메라타 솔의 비발디 사계 전곡 연주로 90분 동안 아주 꽉꽉 채워 보내드렸습니다. 흐르고 또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계절이 건네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생생한 감동 전해준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 씨 그리고 카메라타 솔 단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정현, 작가 김서림, 엔지니어 김성현, 조채혁, 윤다람,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저는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의 스페셜 DJ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얼마 전 KBS 교향악단의 70주년 기념 공연에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함께 무대에 올랐던 음악가죠. 임윤찬의 스승이기도 한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오는 10월 바흐 앨범을 발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1년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앨범을 발매한 데 이어 올해는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제1권을 녹음해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인상적인 건 다시 바흐를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한 이 음악가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시 바흐를 들어야 할 이유에 대한 손민수의 답변, 이렇습니다. 우린 점점 더 시끄럽고 산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흐의 음악은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고 더 세심하게 들으며 더 깊은 무언가와 다시 연결되도록 이끕니다. 이 음악은 성찰과 인간성, 균형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대로 정말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정보와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지 못한 채 휩쓸려가기 일쑤죠. 다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오늘은 바흐의 음악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바흐가 작곡하고 리스트가 편곡한 프렐류드와 푸가 A단조 썰번호 462 그 가운데 프렐류드 오늘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피아니스트 손민수의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직전에 KBS 음악실 특집 관계로 30분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저는 박지원 아나운서의 휴가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생클 맡고 있는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오늘 이 바흐 앨범 발매를 앞둔 피아니스트 손민수의 말로 시작해봤는데요. 정말 그 말처럼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이 빠른 속도에 떠밀려가기 정말 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마음의 무게중심 잡고 싶을 때 클래식 음악이 참 좋은 닻이 되질 것 같은데요. 오늘 그렇게 우리를 떠밀려가지 않게 붙들어준 음악들과 함께 1시간 반 평소보다 조금은 짧지만 조금 더 풍성하게 함께해 보겠습니다. 5318 쓰시는 분도 세상의 모든 음악이 사라져도 바흐의 곡이 남아있다면 다시 여러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단단한 기본이 담겨있는 바흐의 곡들 소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말 클래식 음악의 단 역할을 해주는 바흐의 음악들 우리 인생이 좀 빠르게 흘러간다 싶을 때 바흐의 곡들 들으면서 어떤 인생의 속도를 중심을 잡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9310, 우물정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KBS 콩으로도 편하게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이죠.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제를 드리고 여러분이 추천해 주시면 추천곡을 받아서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에 맞는 음악들 함께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커피 쿠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곡들의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제가 힌트로 숨어 있습니다. 두 곡을 연이어 듣고 올 텐데 첫 곡은 칼 젠킨스의 팔라디오 가운데 알레그레토입니다. 9707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기도 한데요. 언젠가 이 곡을 방송에서 듣고 순간 너무 짜릿하고 느낌이 좋았어요. 현악기에 딱딱 끊어지는 맛과 굵직한 음이 너무 좋아서 신청해 봅니다. 네, 칼 젠킨스의 팔라디오. 팔라디오가 좀 낯선 이름이어서 찾아보니까 이 건축가 안드레아 팔라디오라는 사람에서 따온 공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대 로마 건축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건축가인데 어떤 이 수학적인 조화, 대칭, 엄격한 질서를 중시했던 건축가라고 합니다. 이 건축가의 어떤 이 정교한 건축적인 비율을 음악의 리듬과 또 구조로 구현하고 싶었던 칼 젠킨스가 그 이름을 따와서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칼 젠킨스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칼 젠킨스의 팔라디오 가운데 알레그레토 그리고 뒤이어서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바리톤 타시스 크리스토야니스의 마르쿠스 포슈너가 지휘한 스위체라 이탈리아나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작품 번호 40. 바리톤 타시스 크리스티아오 야니스의 목소리, 마르쿠스 포슈너가 지휘한 스피체라 이탈리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들은 곡은 칼 젠킨스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칼 젠킨스 팔라디오 가운데 알레그레토 들었습니다. 강유진님의 말처럼 팔라디오 멋진데 그 다음 곡 죽음의 무도, 멋진의 옆에 멋진애가 앉아있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엄형섬님도 이 팔라디오 가운데 알레그로트 들을 때 수육 삶을 때 이 곡 틀어놓으면 육질 왕쫄깃해질 것 같음. 표현 정말 좋습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요새 또 집에서 그 항정수육, 뭐 갖가지 돼지고기 부위를 좀 수육 해먹는 걸 좋아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 팔라디오 틀어놓고 수육 한번 해봐야겠어요. 또 정말 더 쫄깃해지는지 다음 주 수요일 이전에 한번 해와서 소감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그 쫄깃쫄깃한 그 맛이 있었던 팔라디오였고요. 생상스 죽음의 무도는 정말 좀 익숙한 곡이죠.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2009년 시즌에 쇼트 프로그램 곡으로 사용을 했던, 피겨 역사상 가장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칭송받는 그 프로그램에 쓰였던 곡입니다. 이 곡으로 이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압도적 우승을 했었던 김연아 선수고, 그 이후에도 많은 피겨 후배들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팔라디오 중 알레그레토는 건축과 약관 관련이 있고, 생상스 죽음의 무도는 스포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생생한 플레이리스트의 주제는 뭘까요? 스포츠냐 건축이냐, 건축이냐 스포츠냐. 저는 둘 다 좋아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스포츠입니다. 반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뭐 스포츠캐스터를 하시니까 뭐 당연히 정해진 주제 아니냐. 그렇습니다. 반전은 없었습니다. 4772 쓰시는 분께서 오늘 KBS FM 주제는 아침부터 쭉 여유와 느긋함이네요. 클래식과 함께하는 방학, 하루 종일 뒹굴거리며 제대로 느긋함 즐겨보겠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주제가 이제 스포츠이기 때문에 마냥 여유 있는 곡들은 아니고요. 좀 쫄깃하고 긴장되고 그런 장엄한 곡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여러분의 좋아하는 음악들 문자로 콩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도 역시 김연아 선수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2006-2007 시니어 무대 데뷔할 때 프리스케이팅 음악으로 사용했던 곡입니다. 에드와르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작품 번호 21 가운데 5악장 론도 알레그로, 바이올린 연주의 아우구스틴 하델리이고요. 오메르 메이르 벨버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아우구스틴 하델리의 바이올린 연주, 오메르 메이르벨보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작품 번호 21 가운데 5악장 론도 알렉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를 조금 일찍 공개를 했는데 벌써부터 많은 생클 가족분들께서 오늘 주제죠. 스포츠와 관련한 많은 곡들을 추천해주고 계십니다. 뽑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신중하게 저도 듣고 싶은 곡으로 잘 골라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어지는 두 곡은 또 먼저 신청을 해주신 분들의 신청곡입니다. 0396 쓰시는 분께서 남편 김정규 씨의 73번째 생일 축하하며 신청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인데요. 아내분께서 이렇게 생일 맞아서 라디오에 신청곡도 신청하시고 심지어 이제 그 곡이 당신의 소중한 사람 김정규 씨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곡 들으면서 더 의미 있는 생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잔네 룬댕의 곡이죠. 직접 바이올린 연주를 맡았고요. 0396님의 신청곡 당신의 소중한 사람 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먼저 들은 곡은 수잔네 룬댕의 바이올린 연주로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었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안영애님의 신청곡이기도 했습니다. 영화 태양의 제국 중 수우강 OST죠. 앰브로션 주니어 합창단 가운데 제임스 레인버드의 노래였습니다. 김옥선님께서 이 흐르는 곡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아련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또 소감을 보내주셨는데 직전에 들으셨던 이 수호강은 웨일스의 전통 민요이자 웨일스 자장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차분해졌던 것 같아요. 자, 수요일은 생생한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날이죠. 오늘의 주제 미리 공개를 했고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여러분의 듣고 싶은 음악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함께 들어보죠. 7월 29일 수요일 생생클래식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각은 1시 6분입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함께 엮어듣는 오늘의 클래식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클래식 작곡가들은 앉아서 작곡만 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요. 의외로 스포츠맨들이 많았습니다. 걷거나 말을 타고 하이킹을 즐겼던 바그너, 자전거와 경마, 골프를 즐겼던 에드워드 엘가, 미식 축구 선수 출신인 찰스 아이브스도 있고요. 거슈인과 쇤베르크는 매주 테니스 코트에서 만나서 실력을 겨루곤 했다는데 흥미로운 얘기죠. 접점이 없을 것 같지만 사람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꽤나 닮아있는 스포츠와 클래식,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생각해보면 속도감 넘치고 힘찬 그리고 웅장한 클래식 곡들은 국제대회 개막식이나 경기 장면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스포츠 클래식 주제 듣고 떠오르는 곡 있으면 지금 바로 추천곡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과 KBS 콩 애플리케이션으로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추천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생클이 준비한 추천곡부터 말씀을 드리면 홀스트의 World in Union입니다. 이 홀스트의 목성의 중간부 선율을 바탕으로 만든 곡인데요. 럭비라는 종목 아시죠? 럭비도 럭비 월드컵이 열리는데 럭비 월드컵의 공식 주제가입니다. 럭비의 핵심 가치인 팀워크, 존중, 단합, 공정한 경쟁, 이런 것들이 가사에 그대로 녹아 있어서 1991년부터 채택됐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목소리로 홀스트의 월드 인 유니온 듣겠습니다.

스포츠와 클래식, 생클 추천곡으로 먼저 들었던 곡은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목소리로 홀스트의 World in Union이었고요. 이어서 들은 곡,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신 곡이었습니다. 반젤리스의 불의 전차 주제곡이었죠. 1924년 파리올림픽에 있었던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기도 하고 실제 여러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자주 쓰는 곡입니다. 정말 오늘 주제가 스포츠라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련된 추천곡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방금 불의 전차 같이 올림픽과 관련된 노래도 많고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나서 그런지 프랑스 국가, 스페인 국가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요. 축구 관련된 음악들, 또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스포츠죠. 피겨 관련된 곡들도 많은 분들께서 추천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저와 마음이 통한 두 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오늘 방송 앞두고 두 곡 정도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두 분과 마음이 딱 맞았습니다. 김민지님께서 스포츠 아클라식 생각났어요. UEFA 챔피언스 리그 주제가로 편곡된 헨델의 대관식 찬가 제사장 사독 신청합니다. 1606 쓰시는 분은 차준환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할 때 연주되던 미치광이를 위한 발라드 신청해도 될까요? 그럼요, 됩니다. 저도 이 두 곡을 신청했거든요. 별들의 전쟁이라 불리는 UEFA 챔피언스 리그 항상 경기를 웅장하게 만들어주는 곡이죠. 로얄 코랄 소사이어티의 연주로 헨델의 자독 더 프리스트, 그리고 이어서 차준환 선수가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또 지난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4위를 했을 때 사용했던 곡입니다. 밀바의 노래로 미치광이를 위한 발라드 피아졸라의 곡까지 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UEFA 챔피언스 리그의 주제가 헨델의 자독 더 프리스트 로얄 코랄 소사이어티의 연주였고요. 직전에 들으셨던 곡은 피아졸라의 미치광이를 위한 발라드 노래 밀바였습니다. 미치광이를 위한 발라드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 차준환 선수의 피겨 스케이팅 연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이 클래식도 또 스포츠 종목 중에 피겨도 어떻게 보면 잘 모르면 접하기 쉽지 않은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진입장벽이 좀 높은 분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 생클 가족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피겨를 혹은 차준환 선수의 이 연기를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으면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검색해보시면 이 미치광이를 위한 발라드가 더 아름답게 애절하게 들어올 겁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차준환 금메달 미치광이를 위한 발라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KBS 버전으로 보셔야 캐스터

치는데 이 곡을 꼽아봤습니다. 1947 쓰시는 분께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결승전 날 열렸던 쓰리 테너 공연이 떠올랐어요. 네순두루마 추천합니다. 빈체로 빈체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아,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쓰리 테너 말씀하신 게 이제 호세 카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 파바로티 이렇게 공연을 했던 걸 꼽으셨던 것 같은데, 역시 스포츠와 이 네순두루마 빼려야 뗄 수 없는 곡인 것 같아요. 이어서 이진희님의 추천곡은 프란츠 폰 주페의 경기병 서곡입니다. 자, 두 곡을 이어 듣겠습니다. 푸치니의 투란도트 중에서 네순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말라. 루시아노 파바로티의 목소리고요. 프란츠 폰 주페의 경기병 서곡, 주빈 메타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 곡을 들으니까 막 달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빈 메타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프란츠 폰 주페의 경기병 서곡 들었고요. 앞서 들은 곡은 1947 쓰신 분께서 신청한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가운데 내순도로마 아무도 잠들지 말라 파바로티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결승전에서 치러졌던 공연이기도 했고 또 생각해보니 차준환 선수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넬슨 노르마로 최종 5위를 했던 곡이었죠. 그때 꽈당 넘어져서 아찔했는데 그래도 최종 5위라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만나서 아팠냐고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크게 넘어져서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일어나서 묵묵히 연기를 펼쳐야죠. 그런 또 추억 있는 곡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스포츠와 클래식 추천곡. 자, 다음 추천곡은 4209 쓰시는 분께서 영화음악가 존 윌리엄스의 올림픽 방발이 어떨까요? 3765 쓰시는 분께서도 같은 곡 신청을 했습니다. 84년 LA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만들어진 곡이죠. 그리고 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신 곡이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죠. 챔피언스입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올림픽 방바레와 주제,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연주고요. 이어서 소프라노 조수미의 챔피언스까지 이어 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올림픽 방파레와 주제, 구스타보 두더메리지 위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직전에 들은 곡은 소프란 조수미의 챔피언스. 각각 84년 LA 올림픽, 2002 월드컵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곡들이죠.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이 어떤 이 청각의 요소를 맡고 있다면 스포츠는 좀 시각적인 요소를 맡아서 이 음악과 스포츠가 만나면 청각과 시각이 함께 풍부해지는, 그래서 이런저런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앞두면 또 어떤 좋은 음악이 나올까 기대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2010년으로 시계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5705 쓰시는 분, 그리고 7828 쓰시는 분은 김연아 선수를 떠올렸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금메달을 안겨준 프리출전곡이죠. 조지 거시윈의 피아노 협주곡 F장조, 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아지다토, 앙드레 프레빈이 피아노 연주와 지휘를 맡았습니다.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조지 거슌의 피아노 협주곡 앱장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아지타토, 앙드레 프레빈이 피아노 연주와 지휘를 맡은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이제 끝곡을 들으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710 쓰시는 분의 신청곡, 권투 영화 분노의 주먹에서 쓰인 카발레리아 루스티카 간주곡 신청합니다. 추억의 음악이에요.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폴 카라얀이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오늘 스포츠와 클래식으로 함께했던 생생클래식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언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언반 매주 수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06 한목클라비어 전악장을 그리고리 소콜로프의 피아노 연주 1975년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오중주 A장조 도이치 번호 667 송어죠.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의 피아노 알반 베르크 사중주단 멤버들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리에르트 바그너의 타노이 저서곡 에리히 라인스도르프가 주연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확실히 저평가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라인스도르프 뛰어난 지휘자였죠. 오늘 명인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요즘같이 더울 때 들어볼 만한 곡이죠. 프란츠 슈베르트의 우중주 A장조 도이치번호 667 The Truth 송어인데 독일어로 포렐레죠. 아직도 숭어라고 설명되어 있는 해설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자고 했더니 어릴 때 숭어로 배워서 계속 숭어라고 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송어가 맞습니다.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의 피아노, 게오르크 헤르트나겔의 더블베이스, 알반베르크 사중주단 멤버들이 함께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우중주의 2장조 도이치번호 667, 송호 전악장,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의 피아노, 게오르크 헤르트나겔의 더블베이스, 알반 베르크 4중주단 멤버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파트리시아 모어헤드의 비가, 카롤린 호브의 잉글리시온, 빅키레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파트리샤 모헤드의 엘레지 비가 카롤린 호브의 잉글리시언 빅키레이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곡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함머클라비어 준비했습니다. 이 스케치북에 의하면 이 곡에 착수한 것이 1818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1818년 여름에 런던의 피아노 제조자 브로드우드가 이 당시에 개발한 대단히 뛰어난 피아노를 베토벤에게 보내왔죠. 당시 영국제 피아노는 성능에 있어서 가장 우수했는데 베토벤은 그걸 받아서 창작곡을 불태우게 됩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이런 거인적인 작품을 낳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이유가 있는데요, 외관적으로는 침체기처럼 보인 몇 년 사이에 이 다음에 커다란 활동력이 은근히 마음속 깊숙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렇게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주 소콜로프의 연주는 나이브레이블에서 나온 실황음반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오늘은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젊은 시절 1975년 레코딩입니다. 루드비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06, 함머클라비어 전악장, 그리고리 소콜로프의 피아노 연주 1975년 레코딩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비플랫 장조 작품 번호 106 한목 클라비어 그리고리 소콜로프의 피아노 연주 1975년 레코딩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도 베토벤과 연관이 있는 곡입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베토벤 주제에 의한 론디노 헬릭 쉐링의 바이올린 찰스 라이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베토벤 주제에 의한 론디노, 헨릭 쉐링의 바이올린, 찰스 라이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마음에도 빨간 우체통이 있습니다. 보내지 못한 안부, 미처 답장하지 못한 편지, 말 끝에 남겨둔 미안함, 늦어버린 사과, 차마 꺼내지 못한 속마음, 끝내 전하지 못한 사랑, 닿지 못한 고백, 표현하지 못한 고마움. 그렇게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빨간 우체통이 있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안부, 편지, 미안함, 사과, 속마음, 사랑, 또 고마움. 전하지 못한 마음들로 가득한 마음속 빨간 우체통은 아마 이런 우체통일 겁니다. 오늘도 열고 싶지만 끝내 열지 못하는 우체통. 우리 마음속 우체통은 언제쯤 열릴까요? 살아가다 문득 지금은 꼭 전해야겠다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아닐까요? 전해야 할 마음에도 이 때가 있으니까 말이죠.

7월 29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에 달콤한 샹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장 흐나흐의 르 프미에 보누에 흐뒤주 하루의 첫 행복이었어요. 아, 이 노래가 1963년에 발표됐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참, 이 샹송 중에 명곡 중에 명곡이죠. 많은 사랑을 받은 아마 많은 분들이 프랑스와즈 아르디의 음성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 하루의 첫 행복 어떤 내용일까요? 아침 햇살, 바다의 숨결, 또 나뭇가지 위 새소리 같은 일상 속 소박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잔잔하게 노래하고 있어요. 헌데 결국엔 그대가 내 곁에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조소프라노 레아 데상드흐, 토마스 던포드의 루트 연주로 수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 우체통도 뭐 결국 열릴 순간 때가 있다지만 뭐 계속 주저하다 보면 그때가 싹 지나가 버릴지도 모르죠. 꼭 전해야겠다 마음이 드신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혹시 그 방법을 몰라서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노날에 그 마음을 담은 사연을 보내셔도 좋겠다 싶네요. 기꺼이 우리 노날 가족 여러분의 빨간 우체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곡, 이 샹송 하루의 첫 행복 가사처럼 마음을 전하는데 또 이 노래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19세기 독일 작곡가 자코모 마이어베어의 세실리안, 이 시칠리아 춤곡 리듬을 바탕으로 한 가곡 들어보시죠. 바리톤 토머스 햄슨, 제프리 팔슨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9세기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 노래였죠. 조아킨 로시니의 라 프로메사, 약속이었습니다. 왜 이 속일 수 없는 게 사람의 눈빛이라고 하잖아요. 말로만 하는 거짓된 약속이 아니라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노라, 두 눈으로 약속하겠다는 그런 진실된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난 결국 그대를 사랑하는 걸 멈출 수 없네. 아니, 당신은 그걸 믿지 않나요? 사랑스런 두 눈이요. 심지어 농담으로라도 그대를 속이지 않으리.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 조르조 파바레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노래는 자꾸모 마이어베어의 시실리안, 바리톤 토마스 엠슨이 불렀고요. 제프리 팔슨스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20세기 미국 작곡가 세미 페인의 영화음악 준비했습니다.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죠. 생쥐구조대 중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외로운 고아 소녀 페니가 이 밤하늘을 보면서 누군가 자기를 구하러 와줄 것이다 이렇게 부르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Someone's Waiting for You. 소프라노 줄리아 미게네스의 음성입니다.

세미 페인의 영화음악, 디즈니 애니메이션 생쥐 구조대 중에서 외로운 고아 소녀 페니가 부르는 Someone's Waiting For You 였습니다. 소프라노 줄리아 미게네스가 불렀습니다.

뭐 가사를 잘 알아들을 순 없어도 정말 달달한 사랑 노래임에 분명한 멜로디죠. 폴란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세베린 크라이옙스키의 솔로 콘 아모레, 오직 사랑으로. 테너 호세 크라와 소프라노 에바 말라스 고들렙스카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함께했습니다. 18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안드레아 스테파노 피오레의 오페라 엔젤 베르타 중에서 오시뇰로 꾀꼴볼로, 날아다니는 꾀꼬리여, 나이팅게일의 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 스테파노 바르네스키가 지휘하는 바젤 캄모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안토니오 비발디의 작품이었어요. 주스티노. 농부였던 주스티노가 황실의 위기를 구하고 영웅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중에서 황제 아나스타시오의 아리아 감상하셨습니다. 베드로 꼰 미오 딜레토, 사랑하는 나의 님 만나리. 그가 전장으로 떠나기 전 이 사랑하는 왕비 아리아나와 이별할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카운트 테너 필립 자르스키, 장 크리스토프 스피노 씨가 지휘하는 앙상블 마테우스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오페라 안드레아 스테파노 피오레의 엔젤 베르타 중에서 날아다니는 꾀꼬리

이어 이 나이팅게일의 노래였습니다. 아, 이 소프라노 음성과 리코더 연주가 막 정말 멋지게 어우러지면서 뭐 새의 그 지저귀는 소리 또 날갯짓을 진짜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이 불렀고요. 스테파노 바르네스키가 지휘하는 바젤 캄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3411 쓰시는 분께서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조만간 준비한다고 약속을 했었죠. 베토벤의 연가곡 안디 페르네 갤리엡트 멀리 있는 연인에게 작품 번호 98입니다. 유명 작곡가가 쓴 연가곡의 첫 번째 사례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고전시대 유일한 연가곡이기도 하고요. 참 그렇게 보면 베토벤은 정말 열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향곡이면 교향곡, 협주곡이면 협주곡, 또 굉장히 또 그 민속 노래들을 채집해서 또 편곡하는 데도 애썼잖아요. 대단한 아티스트입니다. 멀리 있는 연인에게 중에서 네 곡 골랐습니다. 첫 번째 곡, 나는 언덕 위에 앉아 바라봤네. 이 주인공이 언덕에 앉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곡, 산들이 푸르던 그곳. 산 아래 살던 그 사람이 간대 없음을 노래하고 있고요. 세 번째 곡, 하늘 위에 돛단배. 작은 새에게 내 사랑을 만나거든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고 전해달라는 애달픈 노래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곡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저 구름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구름을 부러워하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오, 메르크 데무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연가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 작품 번호 98 여섯 곡 중에서 네 곡 이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곡 나는 언덕 위에 앉아 바라봤네. 두 번째 산들이 푸르른 그곳. 세 번째 곡 하늘 위에 돛담배. 끝으로 하늘 위에 저 구름들. 네 번째 곡까지 감상하셨어요. 바리톤 디

자크 오펜바흐의 뒤를 이은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페레타 작곡가 샤를 르꼬크입니다. 오펜바흐가 개최한 오페레타 작곡 콩쿠르에서 조르주 비제와 공동 1위를 차지한 뒤 이 오페레타 작곡에 본격적으로 전념하게 된 작곡가죠. 그의 작품 가운데 마음과 손이라는 이 삼막 오페라 꼬미끄가 있어요. 오페라 꼬미끄는 희극이라는 뜻이 아니라 노래와 대사가 함께 있는 프랑스 오페라를 가리킵니다. 아리아와 중창 사이사이 배우들의 대사가 이어지는 말이 있는 오페라인 셈이죠. 이런 작품에서는 극중 인물이 다른 등장인물 앞에서 노래를 들려주는 장면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를 디에제틱 송, 우리말로는 극중 노래라고 하죠. 디에제틱은 그리스어 디에게시스, 그러니까 이야기 또는 극중 세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에제틱 송은 극 속 인물들이 실제로 듣고 함께 반응하는 노래를 뜻하죠. 반대로 등장인물은 듣지 못하고 관객만 듣는 음악은 논 디에제틱 음악, 배경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병사가 군가를 부르거나 음유시인이 발라드를 들려주거나 무도회에서 춤곡이 연주되거나 누군가 옛 전설이나 민요를 노래하는 장면이 모두 이 디에제틱 송에 해당합니다. 샤를 르꼬크의 오페라 꼬믹 마음과 손 2막에 나오는 유명한 볼레로 안녕하세요 페레즈 대이님 또한 바로 그런 극중 노래죠. 정리학 결혼을 앞둔 공주 미카엘라는 신분을 숨긴 채 만난 왕자 돈 가에땅에게 자신의 마음을 직접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레즈데이 위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신의 감정을 은유적으로 전하는데요. 이야기는 다른 사람 얘기지만 그 마음만큼은 자신의 것인 셈이죠. 노래는 스페인 전설을 들려주듯 시작됩니다. 어느 저녁 페레즈 대위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봉수아 페레즈 르 까피텐 안녕하세요 페레즈 대위님입니다.

역시 춤곡답게 흥겹죠? 샤를 르코크의 오페라 코믹 마음과 손 2막에 나오는 볼레로. 안녕하세요, 페레즈 대위님. 소프라노 조앤 서덜랜드,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 사랑에 빠지는 왕자 가에탕의 아리아로 준비했습니다. 야베 응주 후당 랑팡데히, 옛날 보병대의 한 병사가 있었네. 바리톤 도미니크 디흐몽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샤를 르꾸꾸의 오페레타 마음과 손 중에서 옛날 보병대의 한 병사가 있었네. 바리톤 도미니크 트몽과 합창단의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놀자고 문 밖에서 밤새 졸은 친구처럼 하얗게 눈 내린 날은 쇠죽 끓이는 장작불 소리에 눈 뜨고 문 열면 눈 가득 덮쳐오는 눈. 그 소리 가득 덮고 잠든 어린 날. 전남진 시인의 겨울날의 동화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이 한여름에 그려보는 겨울 풍경 어떤가요? 창밖에는 밤새 눈이 쌓이고 그 소리를 이불처럼 덮고 잠들었던 어린 시절의 어느 겨울날. 눈을 감고 그 풍경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잠시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어느 겨울날에는 또 어린 날의 여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웠던 어느 날을 떠올려 보기도 하겠죠. 그리고 더 먼 훗날에는 이맘때의 어느 여름날을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보형 작곡 여름날의 추억. 전지현의 대금과 박경훈의 피아노 연주 오늘 첫 곡입니다.

정보형 작곡 여름날의 추억. 전지현의 대금과 박경은의 피아노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전남진 시인의 겨울날의 동화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어느 눈 내린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동화처럼 느껴지네요. 때로는 다른 계절 또 다른 시절이 까마득하게 먼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또 어떤 계절 또 어떤 시절의 동화를 떠올리면서 이 여름날을 보내고 계신지요? 지나가야 보이는 것들. 다음 곡은 김서월 씨 오영진 작곡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장명서의 노래 국악그룹 동화의 연주입니다.

윤송환 작곡 집으로 가는 길, 두들쟁이 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소월 씨 우영진 작곡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들으셨어요. 장명서의 노래 국악그룹 동화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리죠.

밤새 고을 선비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도성문 열리길 기다렸지. 지팡이 짚고 복내 길로 돌아오니 구름 사이로 옥황상제 다녀가셨다 하네. 해와 달을 미처 뵙지 못하고 속세로 향했던 것 못내 한스러워라. 조선 전기 문인 과교가 쓴 시입니다. 과교가 집에 없는 사이에 왕이 예고 없이 그의 집을 찾아왔고 벽에 시 한 수를 남겨놓고 갔다고 합니다. 돌아와서 그 시를 본 과교가 답시를 쓴 것이죠. 과교의 집에 찾아온 왕은 고려 예종이었습니다. 예종은 과교의 학문과 재주를 매우 아껴서 그를 궁중에 머물게 하고 선생이라 불렀다고 하네요. 예종과 과교는 함께 토론도 하고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교는 어느 날 궁에서 나가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고 예종은 개성 동쪽에 집을 지어 그를 살게 했습니다. 집 이름은 동산제였는데요. 바로 그 집으로 예종이 찾아왔던 것이죠. 사람들은 과교의 풍모가 신선과 같다고 해서 도사라고 불렀다는데 이 시에서도 자신과 왕을 신선과 옥황상제에 비유했습니다. 복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말은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 중에 하나인 복내산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복내산을 잠시 떠나 속세 나들이를 하느라고 옥황상제를 뵙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죠. 과교는 시를 잘 지었을 뿐 아니라 학문도 깊었고 도교, 불교, 의학에 대한 책도 두루 섭렵했다고 합니다. 활쏘기, 말타기, 검은고에도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왕이 그를 가까이에 두고 싶었던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예종은 그날 예고 없이 그를 찾아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을까요? 왕에게도 친구가 필요했고 과교는 바로 그런 친구였는지도 모르겠네요.

0: 오늘 천년의 향기 보호자 듣고 왔습니다. 보호자란 이름은 걸을 보, 빌, 허, 허공을 걷는 사람, 그러니까 신선을 일컫는 말인데요. 원래 중국 송나라 도교 음악이었는데 고려 때 들어와서 점차 도교적인 색채는 없어지고 조선시대에는 궁중 연례음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사는 순조 때 효명세자가 지은 걸 불렀는데요. 보통 관악 합주로 연주되는데 오늘은 피리와 아쟁 그리고 창사만 부른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보호자 오늘 정재국의 피리 연주, 김종식의 아쟁과 창사의 이동규, 김광섭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김희조 편곡 장과 관현악, 신청가 중에서 황성 가는 길 함께 하시죠. 안숙선의 장과 이상규가 지휘하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1: 그때여 신봉사가 황성 맹인잔치를 올라가는 뒤 가다가 날이 저물어오니 한 주막에 들어가 잠을 잤던가 보더라. 잠을 자는 뒤 뺑덕이 나가 그 근처 사는 황봉사와 눈이 맞아 밤중 도망을 쳤던 것이었다. 신봉사는 아무런 줄 모르고 새벽길을 떠날 양으로 뺑덕이네를 찾으니 도망간 뺑덕이네가 대답할 리가 있겠느냐. 아무리 불러봐도 없으니 허허 인연이 같구나. 신봉사 할 일 없이 뺑덕이네를 잃어버리고 황성길을 떠나는 뒤

장동건이 천리 신내 난 청산으로 돌고

이렇듯 목욕을 하고 물가상으로 나와 의복을 입으랴 할 적에 어떤 무지한 도적놈인지 신봉사 의관 의복을 몽땅 도적질해 갔겄다. 신봉사는 목숨 먹줄 탱기듯 줄바르게 쭉 나와 내가 여기다가 분명 옷을 벗어놔뒀는디 그대로 갔을까? 바람에 날라갔나? 하하, 지팽이가 여기 있는 것이 분명 근방에 있겄는걸? 누가 나하고 장난하려고 슬쩍 감춘 것 아니로? 아니요 이거? 장난 그만하고 이리 가지고 와. 아, 내 옷 가져오래도? 이리 안 가져와? 아무리 부르고 찾아 헤매어도 정막강 산에 대답이 없구나. 그제야 토종

부잣집 다 버리고 떼고 서울 가져갔니? 그게 차마 될 말이냐?

이렇듯 자탄할 적에 때마침 관장이 지내가다 신봉사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의관 의복을 내어주니 신봉사 좋아라고 백배 사례하지 간년 후에 의복을 얻어 입고 녹수경을 얼른 지나 낙수경을 당도하니 그 마을에 부인네들이 모여 방아를 찢다가 신봉사를 보고 농을 청하겄다. 아이고 저 봉사도 황성 맹인 잔치가는 봉사지맹. 여보시오 봉사님, 그러고 앉아있지 말고 이리 와서 방아나 좀 찧어주고 가시오. 아이고 그 방아를 찧어주면 그냥 찧어준단 말이오. 아이고 방아를 찧어주면 밥도 주고 술도 주고 쾌기도 주고 담배도 주지요. 그 실없이 여러 가지 거 준다. 그래 봅시다. 일포식도 제수라 하였으니 한번 찧어 봅시다. 신봉사가 방아 위에 올라서서 설소리를 매김에 한번 찧어 보난디

김희조 편곡 장과 관현악 심청가 중에서 황성 가는 길 들으셨습니다. 안숙선의 장과 이상규가 지휘하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수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상규 작곡 대금과 가을금을 위한 사랑이어라 함께 하시죠. 임재원의 대금연주, 김일륜의 가야금연주입니다.

이상규 작곡 대금과 갈금을 위한 사랑이여라. 임재원의 대금과 김일륜의 갈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인류와 인공지능 기계들이 아마겟돈과 같은 전쟁을 벌인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도래할 것인가? 만약 내 의견을 묻는다면 나는 후자가 전자를 멸망시키리라고 본다. 결코 인간이 한심해서가 아니라 기계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그 후유증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설가 이응준의 산문집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불어라 중에서 한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인류와 인공지능 기계가 전쟁을 벌인다면 인공지능 기계가 그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약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에겐 영혼이 있고 슬픔이라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 고통에 빠져 있는 동안 상대는 인간을 더 철저하게 부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간이 인공지능과 전쟁을 치를 때가 되면 과연 인공지능이 어떤 방향으로 발달해 있을지 알 수 없고 어느 쪽이 살아남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이 글에서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 인공지능 기계는 감정이 없어서 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인간이 얼마나 깊은 슬픔을 느끼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글쓴이는 자신이 겪은 슬픔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슬픔이 없다면 어떨까요? 인공지능 기계처럼 강해지고 또 편안하고 행복해질까요? 오히려 슬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면서 인간은 더 강해지는 건 아닐까요? 이응준 작가의 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랑이란 결국 마음을 강하게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야만 한다.

양준호 작곡 공, 정수년의 희금과 여러분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류 이야기, 풍류 오늘 거닐다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온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아주 오래가는 집을 짓는 몇몇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엔 그 중엔 이런 비결도 있다고 하죠. 남쪽 벽에 쓸 목재를 고를 때는 남쪽 산에서 자란 나무를 쓰고 서쪽 벽에 쓸 목재를 고를 때는 서쪽 산에서 자란 나무를 쓴다. 그 방향에서 자라서 그 상황을 오래 견딘 나무를 쓰는 것. 이 단순한 선택이 오래가는 집을 짓는 비결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와 잘 맞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건 아니죠. 서쪽 산에서 자라 남쪽 벽을 지키는 나무가 된 것처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온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시간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에겐 특히 휴식이 중요하고 나를 보살피는 시간이 필요하죠. 먼 곳으로 떠나든 익숙한 일상을 여행처럼 누리든 나를 데리고 훌쩍 떠나보는 일이 필요한 무렵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카티아 카르데날의 노래였습니다. 엔미카이에였어요. 나의 길에는 이라는 곡이었어요. 원래 실비오 로드리게스의 노래를 카티아 카르데날이 불렀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페데리코

그 모레노 또로바, 20세기 스페인의 작곡가인데요. 또로바의 곡 소나티나, 기타 소나티나인데요. A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를 전해드렸습니다. 기타리스트 리 리트나워와 피아니스트 데이브 그루신이 편곡하고 연주해 주었습니다. 김옥순 씨, 북극에서 태어나 적도에서 사는 듯했던 시간들을 살아낸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라고 오늘 오프닝 들으시면서 보내주셨네요. 박봉용 씨, 지금 시간 현재 수은주 32도, 섭씨 32도네요. 엄청난 무더위가 가실 줄 모르는 진짜 혹서기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아, 저도 그냥 뭐 에어컨의 힘을 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우리 스튜디오, 방송하는 스튜디오는 장비 때문에, 온도 조절이 필요해서요. 굉장히 좀 선선한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좀 긴 소매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네. 그리고 박위정 씨, 김해 현재 38도 맞나요? 어이없네요. 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나요? 네. 마치 이상기온의 유럽처럼 그렇게 돼가는 것이 아닌가 또 걱정도 되네요. 네. 음악들이 좀 마음이나마 좀 선선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내일 목요일까지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클로드 볼링의 곡인데요. 아무르즈라는 곡이에요. 사랑에 빠진,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여자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여성형이라. 네. 장피에르 랑파르의 플루트, 그리고 클로드 볼링 트리오의 연주인데요. 이들의 유명한 음반이 있었죠.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1975년에 발표된 음반이 있었는데, 그 음반 이후에 12년이 지나서 1987년에 넘버 2가 발표가 됐습니다.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2번 가운데 아무르즈입니다.

프랑스의 재즈 뮤지션이자 또 영화 음악가이기도 한 클로드 볼링의 곡 아모러즈.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2번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피에르 랑팔의 플루트, 클로드 볼링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2115번 쓰시는 분, 지금은 겨울이다, 겨울이다, 겨울이다. 저에게 최면을 걸고 있어요. 기분 탓인지 조금은 시원한 것 같기도 합니다. 라고 알려주셨네요. 한번 좀 시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또 박혜숙 씨, 바쁜 수요일, 장렬하는 태양 속을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 문화센터에서 룸바 추고 왔어요. 춤을 춘다는 것은 언제나 신나는 일이에요. 하셨네요. 아, 대단하시네요. 그 장소는 물론 시원하겠죠. 네. 아, 룸바춤. 룸바춤은 어떤 것일까? 네. 아, 이 룸바도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추는 거 아닐까요? 네, 맞는 것 같은데. 네. 박혜숙 씨, 사연 고맙습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시겠네요. 네. 이번에는 4754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신 곡입니다. 아, 은퇴 후 어린이집 버스를 운전한 지 4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주일 휴가를 주네요. 제가 사는 진주는 지금 삶는 정도가 아니라 굶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냥 집에서 쉴까 합니다. 세음이 있어 든든하니까요. 라고 하시면서 미셸 볼나레프의 샹송을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4209번 쓰시는 분께서 엔소 엔소의 노래 들려주세요. 라고 하셔서 한 곡도 네 골라봤습니다. 먼저 미셸 볼나레프의 노래 Holidays. 그리고 이어서 엔소 엔소가 노래하는 Juste quelqu'un de bien. 누군가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들어보시죠.

세 곡의 샹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술르시엘 드 파리, 파리의 하늘 밑이라는 샹송이죠. 1950년대 발표됐던 곡, 뭐 줄리에트 그랬고, 에디트 피아프, 이브 몽땅 등 네로라 하는 많은 샹송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이 곡을 오늘은 듀오 가죠. 그리고 Their Hot Friends라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그룹인데요. 이사벨 폰텐의 목소리, 그리고 또 건반에는 미국의 뮤지션 제프 마지슨, 네, 또 연주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Juste quelqu'un de bien. 누군가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노래였어요. 좀 기분 좋아지는 그런 노래죠. 편곡도 그렇고 엔조 엔조의 그 샹송 가수가 허스키 보이스를 갖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네, 허스키 보이스로 노래하는 엔조 엔조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미셸 볼나레프가 노래한 홀리데이즈였고요. 이소진 씨께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저에게 클래식의 매력과 새음을 소개해준 사랑하는 저의 언니 생일입니다. 언니는 매일 밤 유튜브로 그날의 새음 클립을 듣곤 합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소미 언니 생일 축하해 라고 하셨네요. 신청곡 스티비 원더의 곡을 청하셨어요. 네, 생일 축하드리면서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전해드리죠. 이 곡을 오늘은 벵기의 출신의 기타리스트죠. 프란시스 고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의 영화 주제가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두 곡 모두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네요. 방금 들으신 곡은 제임스 호너가 작곡한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였죠. My Heart Will Go On. 셀린 디옹이 불렀던 이 노래 오늘은 The New World Orchestra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로맨틱 코미디 Woman in Red라는 1984년 영화를 위해서 스티비 원더가 만들고 부른 주제가였죠. 이 곡을 프란시스 고야의 기타 연주로 먼저 들으셨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한 책 선물 있습니다. 루이치 사카모토가 음악학자들과 함께 피아노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책 피아노로의 여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화면에 크게 보이게 까만색 책을 올려놓았습니다. 일본의 음악가 루이치 사카모토는 어느 날 문득 3살 때부터 평생을 함께한 이 악기, 피아노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그렇게 피아노라는 악기의 원점을 탐구하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음악학자들과의 대담, 건반악기 자료관 방문을 통해서 챔발로와 클라비코드 등 다양한 건반악기의 변화 과정부터 사카모토 자신이 오랫동안 들어온 피아노 곡 플레이리스트까지 프란츠 출판사에서 아주 단단한 양장본에 담아낸 이 밀도 높은 기록을 이번 주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10분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선물방 안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면 신청은 이번 금요일까지 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여행은 며칠이면 끝나지만 여행의 추억은 오래 마음에 남아 음악이 되고 문학이 되고 일상을 견딜 힘이 됩니다. 예술가들에게 먼 곳이 필요한 것도 그런 이유죠. 먼 곳에서 마주했던 이국적인 풍경이 뜻밖에도 고향의 하늘과 겹쳐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도 하니까요. 재즈 베이스의 거장 찰리 헤이든과 기타리스트 팻 메스니가 함께 만든 앨범 Beyond the Missouri Sky에 그런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엔 두 사람의 고향인 미주리주가 새겨져 있는데 두 번째 트랙은 Our Spanish Love Song이라는 곡이 들어있죠. 미주리의 풍경을 담은 음반에 왜 스페인의 사랑 노래가 등장했을까요? 찰리 헤이든은 피아니스트 곤살로 루발카바와 함께 스페인에 머물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이국적인 풍경과 정서가 그의 영혼에 풍성한 울림을 전해주던 그 시절, 찰리 헤이든은 지중해의 아름답고도 쓸쓸한 어느 풍경에 영감을 받아 Our Spanish Love Song을 썼다고 하죠. 먼 나라에서 쓴 멜로디였고 이미 다른 음반에도 수록된 곡이지만 찰리 헤이든은 Beyond the Missouri Sky 음반에도 수록하기로 했습니다. 팻 메스니와 함께 이 곡을 연습하는 순간 지중해의 풍경은 미주리의 어느 평원에 내려앉는 노을빛과 꼭 닮았었다고 하죠. 팻 메스니의 어쿠스틱 기타가 풍경을 그리면 찰리 헤이든의 베이스가 그 여백을 몽환적으로 채색합니다. 그들은 테크닉을 과시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풍경화를 그려가죠. 아주 먼 곳의 풍경을 담은 선율이지만 누구든 어디에 있든 듣는 사람을 충만한 고독 속으로 데려가는 선율. 여행이 그리운 어느 저녁에 한 번은 듣고 싶어지는 곡입니다. 찰리 헤이든과 팻 메스니가 Our Spanish Love Song을 연주할 때 그 곁에 여행자를 위한 간이 의자를 펼쳐놓고 앉아 이 멋진 음악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찰리 헤이든과 팻 메스니가 처음 만난 건 1973년이었는데 팻 메스니가 찰리 헤이든의 공연장을 찾아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먼저 인사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여러 음반에서 함께 연주하고 공연도 같이 하면서 언젠가는 둘만의 음반을 만들자는 약속을 했다는데요. 처음 만난 지 24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두 사람 모두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음반의 제목은 자연스럽게 Beyond the Missouri Sky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음반은 완벽한 계획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연주하고 그 연주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소리를 덧입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악 풍경이 완성됐다고 하네요. 오랜 친구와의 대화처럼 자연스럽고 여백이 많은 음반.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 자체가 음악이 된 아름다운 음반이죠. 그리고 거기에 죽은 깨처럼 끼어든 Our Spanish Love Song이 색다른 매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찰리 헤이든과 팻 메스니가 함께 연주한 Our Spanish Love Song에 귀 기울여봤습니다. 이번에는 Your Song을 전해드리죠. 아, Your Song 하면은 뭐 엘튼 존의 노래가 떠오르죠. 늘 함께하는 버니 토핀이 작사하고 엘튼 존이 작곡하고 불렀던 노래. 이 곡 오늘은 스웨덴 가수죠. 영어식으로는 보통 그냥 마이라 만버그 또는 미라 만버그라고 하고 스웨덴식으로 읽으면 미라 말른베리라고 한다고 하죠. 유어송 들어보시죠.

엘튼 존의 유어송을 스웨덴 가수 미라 맘버그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나상주 씨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네요. 저녁 시간 이곳 충남 서천의 아름다운 석양에 새음이 더해져 황홀경에 빠지게 하네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6722번 쓰시는 분은 여기는 무의도예요. 함께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무의도가 인천에 있는 섬이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띄워놓았습니다. 땅과 바다는 밑에 좀 짧게 그리고 하늘을 길게 잡아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6722번 쓰시는 분 문자 사진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7월 29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스테이시 켄트의 목소리였어요. 미국의 재즈 가수죠. 스테이시 켄트가 노래한 The Summer We Crossed Europe in the Rain 이었습니다. 빗속에 유럽을 지났던 우리의 여름이 되겠네요. 네, 이 곡은 일본 출신의 영국 작가, 201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가 작사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스테이시 켄트의 남편인 짐 톰린슨이 작곡을 해준 곡을 노래했습니다. 스테이시 켄트의 목소리였어요. 정말 부드럽죠.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비지어데아 트리오의 연주 That Sunday, That Summer였습니다. 0726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저는 광진구의 도토리 책방에서 일일 책방지기 하러 왔다가 방송 듣고 있어요. 참 좋아서 힐링된다고 여기 항상 틀어두신대요. 작은 독립 책방에서 퍼지는 방송 정말 좋네요 라고 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책들 잘 안 읽는데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은 모두 배려, 친절, 미소를 장착하고 계셔서 기분 좋았어요 라고 하셨네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 치고 나쁜 사람 없어 보이죠. 그쵸? 네. 0726번 쓰시는 분 책방에서 함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책방 주인님께도 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03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어요. 언제나 아름다운 오프닝과 좋은 음악 덕분에 용기 내는 저녁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곡을 정하셨네요. 브루나까랑 브라질의 가수인데요. 아나까랑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브루나까랑이 노래하는 마음의 소리, 마음속의 말들이라는 의미인데요. 발라브라시 두 코라상 들어보시죠.

알 예가르라는 제목의 스페인어 노래였는데요. 도착했을 때라는 의미의 곡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가수 살바도르 소브랄 그리고 우루과이 출신의 가수죠. 호르헤 드렉슬레르 이 두 가수가 함께 부른 곡입니다. 오늘 처음 전해드린 곡이에요. 지난 2023년에 발표한 살바도르 소브랄의 음반에 수록된 곡인데요. 그의 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을 그래도 자주 전해드렸었는데 그때 목소리와는 좀 다르죠. 그때 그 막 곧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목소리로 노래하던 무대에서 노래하던 모습도 그렇고 그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우승을 했고 그 이후에 심장 이식 수술을 잘 받아서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노래에서도 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알 예가르 도착했을 때라는 곡 살바도르 소브랄과 호르헤 드렉슬레르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발라브라스 두 코라사 마음의 소리 마음속의 말들 브라질의 가수 브루나 까랑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음악입니다. Once Upon a Time in America OST에서 그 팬플룻 연주가 아주 인상적인 곡이죠. Cock Eyes Song 그 영화 속 친구들 중에 외눈 친구가 있었죠. 바로 그 친구 코카이즈성 그 친구가 팬플루트를 부르죠. 늘 가지고 다니면서 네 그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스코어 그리고 기오르게 잔필의 팬플루트과 에다 델 로르소의 스케송도 함께합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예하노하라는 곡이었어요. 행복과 풍요를 기원하는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민요였어요. 이 곡을 독일의 월드뮤직 그룹 Sacred Spirit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OST에서 코카이스 송, 엔니오 모리코네의 곡, 기오르게 잔필의 팬플루트, 에다 델로르서의 목소리도 함께한 곡이었고요. 9290번 쓰시는 분, 아내 회갑을 맞이해서 가족여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소녀 같은 감성을 유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위해 항상 웃음을 준 아내에게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전하고 싶어요. 또 바빠서 함께하지 못한 딸에게도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서명석 씨께서 아주 행복이 뚝뚝 묻어나는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아내분의 회갑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지혜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오늘 엄마의 정년 퇴직일입니다. 한 번의 휴직 없이 열정적으로 달려온 엄마에게 오늘 마지막 퇴근길,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곡을 들려주고 싶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 엄마 반 제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더라고요. 아셨나요? 39년간 전국에 있는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1년을 선물해준 박숙향 선생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하시면서 모차르트의 곡을 청해 주셨어요.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괴헬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전해드리죠. 미셸 아리뇽의 클라리넷,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파리 국립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몰라 돌체 비타. 달콤한 인생. 영화에서도 음악에서도 자주 접하는 이탈리아어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이 말과는 좀 멀리 있는 편입니다. 매일 여러 역할을 해내야 하고 그 기대와 의무를 가까스로 해내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잘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압박까지 더해지면 라 돌체 비타라는 말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죠.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힘겨운 상태로 오래 지내다 보면 감각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과도한 책임과 평가에 오래 노출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정서적 무감각 상태를 만든다고 하죠. 기쁜지 슬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던 순간, 배가 고픈 건지 외로운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던 순간, 그런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순간이 바로 휴식이 필요하고 쉼표가 필요한 순간이겠죠. 내가 져야 할 모든 책임과 압박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잊고 있던 많은 감각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을 라 돌체 비타 이펙트, 달콤한 인생의 효과라고 부르곤 하죠. 해야만 하는 일의 목록을 내려놓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떠올려도 괜찮은 시간이 오면 그런 효과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책임감과 압박에서 벗어난 세대가 느끼는 효과라고도 하는데,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인생이 얼마나 다정한 것들을 준비해 두었는지를 재발견하게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하지만 라 돌체 비타 효과는 인생의 짐을 내려놓은 노년의 계절에만 허락되는 선물은 아닙니다. 관계로부터 휴가를 떠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던 것들로부터 심리적 은퇴를 택할 때도 느낄 수 있다고 하죠. 주어진 일들을 외면하며 살 수는 없지만 특정한 시기에는 잠시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의 정점을 지날 때가 바로 그런 시기죠. 대부분의 일터가 동시에 휴가를 준비하는 이 무렵만이라도 많은 역할을 떠맡은 인생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시간이 여름의 아이스크림처럼 금방 녹아버린다 하더라도 달콤한 인생의 한순간을 짧게나마 누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만나게 되는 달콤한 인생 효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심성락의 아코디언 연주였는데요. 황상준, 영화음악가 황상준의 곡 TV 드라마 달콤한 인생의 테마곡 라돌체 비타였습니다. 이번에는 스웨덴의 아카펠라 그룹 더 리얼 그룹의 노래인데요. En vänlig grönskas rika dräkt, 이 푸른 실록의 옷자락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 The Real Group의 이 푸른 실록의 옷자락에 이어서 들으신 곡 니노 로타의 영화 음악이었죠. 라돌체 비타, 달콤한 인생의 테마곡 니노 로타 앙상블의 연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목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5일 라트비아 체시스 콘서트 홀에서 펼쳐진 라트비아 국립교향악단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알브레히트 마이어가 연주하는 페테리스 바스크스의 오보에 협주곡, 안드리스 포가가 지휘하는 브람스의 교향곡 4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난 1929년에 창단된 라트비아 국립교향악단은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라트비아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핀란드 지휘자 타르모 펠토코스키가 수석 지휘자로 활동 중이고요. 정통 클래식 명곡뿐만 아니라 라트비아 작곡가들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지난 4월 음악회에서는 안드리스 포가가 지휘봉을 잡고 라트비아 작곡가 페테리스 바스크스의 곡들을 공연 전반부에 선보입니다. 작곡가 페테리스 바스크스는 1946년 라트비아 출신의 작곡가입니다. 본래는 바이올린과 더블 베이스를 공부했고 그 이후 연주가 활동을 하다가 작곡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1990년대 이후부터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고요. 오늘날 유럽 현대 음악계에 아주 중요한 작곡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스크스의 음악은 특히 그 라트비아 민속음악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서정적이고 명상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곡들을 많이 작곡했는데 주로 새소리나 자연 풍경에서 영감을 받은 곡들이 많습니다. 이번 음악회 첫 곡으로 연주된 감사의 노래라는 작품은 80세의 작곡가 바스크스가 최근에 작곡한 신작인데요. 라트비아 국립교향악단뿐만 아니라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 뮌헨 챔버 오케스트라, 그리고 호주 챔버 오케스트라의 공동 위촉을 받아서 탄생한 곡입니다. 그리고 오늘 듣고 계신 체이스 공연에서는 초연입니다. 작곡가는 이 곡에 대해서 창조주에게 그리고 함께 음악에 봉사해온 모든 친구들에게 바치는 감사의 표현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페테리스 바스크스의 감사의 노래를 안드레스 포가가 지휘하는 라트비아 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페테르스 바스크스의 감사의 노래를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안드레스 포가가 지휘하는 라트비아 국립교향악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난 4월 25일 라트비아 체시스 콘서트 홀에서 펼쳐진 라트비아 국립교향악단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전반부에는 라트비아의 작곡가 페테르스 바스크스의 곡들이 연주되고 있는데요. 다음 곡은 바스크스의 오보에 협주곡입니다. 바스크스의 오보에 협주곡은 지난 2018년에 라트비아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작곡된 곡인데요. 그해 라트비아 리가에서 세계적인 오보이스트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오보에 연주로 초연됐습니다. 원래 이 곡이 이 마이어를 위해서 또 작곡된 곡이기도 한데 이번 음악회에서도 마이어가 직접 오보에를 연주하게 됩니다. 페테르스 바스크스의 오보에 협주곡은 모두 3개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트비아의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음악에 담은 곡인데요. 1악장은 아침의 목가, 2악장은 스케르잔도, 3악장은 저녁의 목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곡가 바스크스는 이 오보에 협주곡 전체가 인간의 삶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인간의 탄생과 성숙 그리고 떠남의 과정을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페테르스 바스크스의 오보에 협주곡 전악장을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오보에 연주, 안드레스 포가가 지휘하는 라트비아 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곡을 감상하셨습니다. 1악장 아침의 목가, 2악장 스케르잔도, 3악장 저녁의 목가까지 전악장 모두 들으셨는데요.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오보에 연주, 그리고 안드리스 포가가 지휘하는 라트비아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4월 25일 라트비아 체시스 콘서트 홀에서 열린 공연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방금 들으신 바스크스의 오보에 협주곡, 참 목가적인 성격의 아름다운 곡입니다. 특별히 알브레히트 마이어를 위해서 작곡된 곡인데 마이어는 이번 워크에서 이 곡을 연주한 후에 앙콜도 선보입니다.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2막에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 러시아 기오 비앙가 울게 하소서를 오보에로 연주합니다.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오보에 연주, 안드레스 포가가 지휘하는 라트비아 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러시아 기오 비앙가 울게 하소서를 오보의 연주로 들으셨는데요. 오보이스트 알브리히트 마이어가 앙콜로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안드레스 포가가 지휘하는 라트비아 국립교향악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5일 라트비아 체시스 콘서트 홀에서 열린 라트비아 국립교향악단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 지휘를 맡은 안드레스 포가는 라트비아 출신의 음악가죠. 지금 연주를 듣고 계신 라트비아 국립교향악단의 예술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고요. 지난 2010년에 예브게니 스베틀라노프 국제 지휘 콩쿨 1위를 차지하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르웨이 스타방헤르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활동 중입니다. 오늘 듣고 계신 체시스 공연 후반부에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4번을 지휘하는데요. 네, 이 곡은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이고 또 베토벤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서 브람스만의 교향곡 모델을 선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두운 분위기로 시작해서 더 깊은 심연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브람스만의 교향곡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당대의 유명한 음악평론가 한슬릭은 이 브람스 교향곡 4번을 가리켜서 어둠의 근원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자, 그럼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 번호 98, 1악장 알레그로 논트로포, 2악장 안단테 모데라토, 3악장 알레그로 지오코소, 4악장 알레그로 에네르지코 에파시오나토 이렇게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안드레스 포가가 지휘하는 라트비아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제4번 2단조 작품 번호 98 전 4악장을 안드레스 포가가 지휘하는 라트비아 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지난 4월 25일 라트비아 체시스 콘서트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구 배창복입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리모컨부터 찾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에어컨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냉방 운전입니다. 25도로 설정합니다. 익숙한 음성 안내가 들리고 시원한 바람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요. 땀이 식어가는 그 서늘함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있던 아내가 말합니다. 아, 추워. 그리고 방으로 쌩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조금 더 시원해졌으면 좋겠는데 아내에게는 벌써 차가운 바람이 된 것이죠. 같은 공간, 같은 에어컨, 같은 25도인데도 서로가 느끼는 온도는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적당한 관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거리감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관계에도 저마다의 적정 온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렵죠. 에어컨이라면 리모컨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숫자 하나로 맞출 수가 없네요.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황인호 씨, 윤용하 곡 고독입니다. 소프라노 서영란의 노래입니다.

테너 이칠성의 노래였습니다. 김인곤 씨, 김규환 곡 간다 간다 하더니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황인호 씨, 윤용하고 고독이었는데요. 소프라노 서영란이었습니다. 김명희 씨, 이한삼 곡 그대 어디쯤 오고 있을까 소프라노 조정순의 노래로, 하우기 씨, 김동환 곡 기다리는 세월, 바리톤 박흥우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하우기시 김동환 곡 기다리는 세월, 바리톤 박흥우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명희시 이한삼 곡 그대 어디쯤 오고 있을까 였는데요. 소프라노 조정순의 노래였습니다. 윤양아시 한성훈 곡 아름다운 이 밤에, 아주여성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윤양아 씨, 한성훈 곡 아름다운 이 밤에 아주 여성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정다운 가곡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한 쇼핑몰의 옷가게, 마네킹들이 모두 시원한 여름 나들이 옷차림입니다. 그 앞에는 비치 샌들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치 샌들 밑으로 진짜 모래를 깔아놓습니다. 해변가 모래밭을 한 부분 떼어다 놓은 듯 진짜 모래밭을 재현해 놓은 것이죠. 문득 발바닥에 뜨거운 모래밭에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지면서 원색의 파라솔과 파도소리며 갈매기 울음소리와 저어먼 수평선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듯 했습니다.

좀 더 실감나는 광고를 위해서 애쓰는 거죠. 실감이라고 하니 요즘 휴가철을 실감시켜주는 교통체증이 없는 도로도 떠오릅니다. 휴가를 안 가거나 못 가고 그렇게 텅 빈 듯한 도시에 남아서 실감하는 휴가철. 또 그것대로 분명히

에테드다무 사랑의 여름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게르구 장피르의 팬플륜 연주였습니다. 또 벌써 수요일입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도 늘 열려 있습니다. 이병윤 씨께서 7월의 보름달을 벙문이라고 한답니다. 벌레가 많아서 그런가요? 요즘 벌레가 너무 많던데. 요즘, 오늘 밤 순양의 뿔이 나는 시기라고 하네요. 아마 뭐 인디언 이야기, 북아메리카 원주민 이야기에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한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유행을 했고, 이 아메리칸 인디언 얘기 좀 오프닝에서 그만해라 라는 지령이 위에서 내려오기도 했었던 문득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또 좀 뜸한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병윤 씨. 우선희 씨. 가족 완전체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모두 성인인 채로는 저는 이 성인인 채인데 성인인 채 완전체 그래서 생물학이나 뭐 의대 다니신 분인가 했는데 성인인 채로군요. 죄송합니다. 오독했습니다. 처음 맞는 가족여행입니다. 각자 알아서 척척해주니 편하기도 하지만 각자 까다로운 주장도 서슴없으니 불편도 했습니다. 가족 동

써야 되는데요. 오늘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2310번.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하던 거 다 멈추고 무작정 떠났다 복귀 중입니다. 부산 해운대 요트 타고 송도 케이블카도 타고 만난 저녁도 먹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집으로 가는 차 아니고 당밤 들으면서 갑니다. 이 사연이 방송을 타고 나온다면 운전하시는 우리 맏언니 힘나서 집까지 안전하게 갈 것 같습니다. 언제나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쉽습니다. 다음 휴가 때는 타이밍을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케이블카 저도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탈만한가요? 예, 후속 사연으로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 잘 집으로 복귀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애기 어머니이십니다. 3207번 새싹이시고요. 28일 차 아기 키우는 엄마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나오셨겠죠. 28일 차면 집에 와서 정말 아이와 며칠 안 되는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고요한 저녁 수유하면서 듣는 당신의 방과 음악 위로가 되네요. 긴 밤도 라디오와 함께라면 하셨는데요. 태교부터 저희 뭐 육아까지 전문 방송입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 주위에 또 널리 소문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일 차면 정말 아 목도 못 가누는 그 아이 정말 조심조심스럽게 정말 뭐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됩니다. 네. 너무 그 힘들면서도 또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했던 순간이 있나 인생의 큰 변곡점을 지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종종 들러주십시오. 새싹이시고요. 4410번 어제 협디가 요즘 휴가철이라 청취자 사연 적는다는 게 일종의 영업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죠. 저희 뭐 청취율 조사가 끝났지만 또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업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배달 포장하는 전기구이 통작집입니다. 매출이 너무 줄었어요. 휴가철인가 봅니다. 그래도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휴가철이기도 하고 덥기도 해서 매출이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치킨도 좋지만 이 기름을 쫙 뺀 겉바 속촉의 전기구이 통닭 7월 안에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족과 함께 말이죠. 응원하겠습니다. 김선희 씨께서 어제 낮에 생생으로 협디가 보낸 문자 사연 들었습니다. 처음엔 어떤 사람이길래 8년 지나가신 협디 자리를 넘보라는 말을 감히 하나 의아했는데 바로 문자 주인공이 협디 혼자 배시시 미소 가득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백건우 선생님께서 정말 그 신진 지휘자에게 아 이제 나도 오래 했으니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자네가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본심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큰 응원이 되겠습니까? 우리 남현중 아나운서 앞으로도 종종 이 휴가철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휴가 가면 또 남현중 아나운서를 1순위로 지목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계속할 겁니다. 정수란 씨, 상엽님 어제 생생해서 스페셜 DJ님께 당밤 진행하라고 하셔서 깜놀아요. 음악이 그 뒤로 들리지도 않았어요 하셨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아, 그 후배 응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10년은 제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수란 씨. 새싹 7138번 여름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당밤 덕분에 즐거운 휴식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학원 강사로 일하시는 4642번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방학이라 특강 중이고 오전에 출근하고 이제 퇴근해서 차 안에서 음악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숨 참고 수업 스케줄 견뎌내려 하는데 무섭네요. 모시콥스키의 음악 신청합니다. 마음이 적적할 때 자주 들어요 하셨습니다. 이게 학교 수업은 너무 덥거나 하면 얘들아 오늘 10분만 일찍 끝내자 뭐 음악 잠깐 들어볼까 이런 게 가능하지만 학원에서 이 강사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방학에 오히려 특강 때문에 더 바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는 모슈코프스키의 음악을

신청하신 분은 8년 동안 처음 뵌 것 같습니다. 학원 강사 생활, 특히 여름 특강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면서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독일 작곡가고요. 모리츠 모슈콥스키입니다. 19세기 화려한 기교 그리고 동화 같은 선율이 돋보이는 낭만주의 음악의 숨은 걸작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곡이 바로 오늘 들으실 피아노 협주곡 2번 2장조 작품 59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스라엘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바르 일란의 연주, 알프레도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입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시는 핸드폰 뒷번호 4642번의 신청곡, 모리츠 모시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2장조 작품 59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였습니다. 데이비드 바르 일란의 피아노, 알프레도 안토니니가 주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이었습니다. 1996번, 올해 공연 보러 갔다가 들었던 곡인데 곡에 관한 설명을 듣고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블로 카잘스의 새들의 노래 신청합니다. 새의 노래 신청하신 거죠. 오늘 1954년도 실황 레코딩으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파블로 카잘스의 첼로, 프라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입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엘레지, 비가 시단추 작품 24였습니다. 퐁스 온 살크의 첼로, 에릭 르사주의 피아노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뒷번호 1996번 신청곡, 카탈루니아 민요, 새해 노래, 1954년도 실황 레코딩으로 함께했습니다. 파블로 가젤스의 첼로, 프라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새싹이시고요. 9507번. 협디님 처음 보내봐요. 잘하셨습니다. 네, 첫 사연 참 제가 좋아한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영국 유명 그룹의 리더가 함께한 파니스 안젤리쿠스 듣고 싶어요. 이 폴리스의 리더 스팅이 안 떠오르셨던 거죠. 학원 다녀오는 길 너무 평화롭고 고요하고 적막하고 좋은데 차에서 내리면 습하겠죠. 습하겠지만 집에 들어가시면 또 뽀송뽀송한 방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잠깐만 참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1992년도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열린 파바로티와 친구들 실황 앨범 중에서 준비했습니다. 세제르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파니스 안젤리쿠스,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스팅이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모테트 D장조 켈번호 618, 아베베룸 코르푸스, 알브레트 마이어의 오보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루치아노 파바르티와 스팅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리스 라벨이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한 드뷔스의 세라방드입니다. 휴 울프가 지휘하는 세인트 폴 체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모리스 라벨이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한 음악이었습니다. 드뷔스의 세라방드, 휴 울프가 지휘하는 세인트 폴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고인이 된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한 페이지 만나보시죠.

지난 7월 23일 히가시노 게이고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문득 그의 오랜 베스트셀러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떠올랐습니다. 소설 속 나미야 잡화점은 변두리의 작은 문방구 겸 잡화점입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30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지금은 폐가가 되다시피 비어있는 상태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땐 주간지에서 취재를 올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편지로 사람들의 고민을 상담해줬기 때문입니다. 상담 초기에는 장난이나 조롱에 가까운 편지들이 많았습니다. 30통을 한꺼번에 보낸 편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그 30통에조차 일일이 답장을 보냅니다. 보다 못한 아들이 답답해하면서 아버지를 말리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못된 장난질이 됐든 뭐가 됐든 나미야 잡화점에 이런 편지를 보낸 사람들도 다른 상담자들과 근본적으로는 똑같아.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휑하니 뚫렸고 거기서 중요한 뭔가가 쏟아져 나온 거야. 인간의 마음 속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어떤 것이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

사실 소설의 큰 줄거리는 세 명의 좀도둑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몸을 숨기러 30년째 비어있는 나미야 잡화점에 몰래 들어와 텁니다. 그랬다가 과거로부터 와있는 고민상담 편지에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답장을 쓰게 됩니다. 그 답장들도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할아버지의 답장 못지않게 매번 따뜻하고 진지합니다. 사람들의 기본 성정은 모두 다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다독이고 공감하는 선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과거로부터 상담 편지가 도착할 때마다 좀도둑들이 이번엔 뭐라고 답장을 쓸까 더욱더 궁금해지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인상적인 답장 중에 하나로 할아버지나 좀도둑들의 답장 못지않게 한 상담자의 답장을 떠올리기도 됩니다. 그는 앞에서 얘기한 30통의 장난 편지를 한꺼번에 보냈던 상담자입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그 30통의 일일이 정성스러운 답장을 보내자 결국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답장을 씁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청년 작가 같은 느낌인데 벌써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설가 시가시노 게이고에게도 그동안 정말 좋은 많은 작품들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건네봅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그의 소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한 페이지 만나봤고요. 시가시노 게이고는 참 여름에 잘 어울리는 작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들 못 읽어보신 분들은 서점에 가셔서 한번 마음에 맞는 제목 책을 골라서 이 여름에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함께 하신 음악은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쿠아 였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영면을 기원하면서 이 곡으로 추모를 가름하겠습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추, 바흐 작품 번호 1068 중에 2악장 에어입니다. 레이몬드 레파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1971년 마카로니 웨스턴 장르를 처음 시작한 그 문을 연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작품 석양의 갱들 OST 중에서 우리 허우한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지울라 테스타 듣고 싶다고 적어주셔서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원래 영어 제목으로는 A Fistful of Dynamite,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한 줌, 이렇게 미국권에서 이 영어권에서는 개봉이 됐고요. 원래 이탈리아 제목은 지금 동명 그 타이틀곡이라고 할 수 있죠. 지울라 테스타입니다. 고개를 숙여라. 이 곡 제목을 모르시는 분들은 보통 이 형형형이 스케치 반복되기 때문에 형형 곡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오리지널 스코어로 함께 했고요. 또 모리코네와 함께 늘 이 서부국의 스캣을 담당했던 에다 델 오르소의 스캣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을 신청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신데요. 게시판을 통해서 김건우 씨. 안녕하세요. 재작년부터 감사히 듣기만 하다가 신청해봅니다. 엔니오 모리코네 선생님께서 참여하셨던 피아니스트의 전설이라는 영화를 꼭 극장에서 보고 싶어 하다가 수년 전 겨울에 때마침 재개봉해서 아주 즐겁게 감상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겨울이라는 계절이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그 영화가 통째로 차지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덥고 습해서 겨울이 다시 그리워지니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여름도 참 예쁜 계절이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계절을 대변하는 영화 그리고 또 음악들이 본인만의 그런 음악과 영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전설 OST 중에서 엔니오 모리코네의 The Crisis 신청합니다. 모리코네 하니 생각난 건데 시네마 천국 메인 테마 혹은 제가 며칠 전에 본방에서 놓쳐버린 시네마 천국의 러브 테마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러브 테마 작곡가는 다른 분이지만 말이죠. 그렇죠. 아드님이 만드셨죠. 자, 시네마 천국 음악도 준비했고요. 또 저희 그 전에 신청하신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 OST 중에서 The Crisis, 일단 길다부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아들 안드레아 모리코네의 때마다 모레였습니다. 시네마 천국 OST 중에서 보내드렸고요. 사랑의 테마에 이어서 그 전에 보내드린 음악 김건우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 OST 중에서 The Crisis 길다 부타의 피아노였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추 작품 18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의 피아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지 위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70년 레코딩입니다.

라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추 작품 18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의 피아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저희 영화음악을 많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한 곡도 보태보겠습니다. 1969년도 프랑스의 클로드 르르슈 감독의 영화 Love is Funny Thing의 메인 테마입니다. 프랜시스 레이가 음악을 맡았고요. 사랑의 종말을 위한 협주곡입니다. 알렉산드 따로의 피아노,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입니다.

아일랜드 민요 The Sally Gardens였습니다. 노래는 카운터 테너 안드라 쇼울이었고요.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더워서 이 바람이 합의하는 그런 악기들, 뭐 트럼펫이라든지 하모니카, 또 휘파람, 이렇게 여러분께 자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끝곡 아르투로 산도발의 트럼펫 연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귀에 익숙한 로버트 플렉의 Killing Me Softly 끝곡으로 남겨드리면서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마음에도 빨간 우체통이 있습니다. 보내지 못한 안부, 미처 답장하지 못한 편지, 말 끝에 남겨둔 미안함, 늦어버린 사과, 차마 꺼내지 못한 속마음, 끝내 전하지 못한 사랑, 닿지 못한 고백, 표현하지 못한 고마움. 그렇게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빨간 우체통이 있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안부, 편지, 미안함, 사과, 속마음, 사랑, 또 고마움. 전하지 못한 마음들로 가득한 마음속 빨간 우체통은 아마 이런 우체통일 겁니다. 오늘도 열고 싶지만 끝내 열지 못하는 우체통. 우리 마음속 우체통은 언제쯤 열릴까요? 살아가다 문득 지금은 꼭 전해야겠다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아닐까요? 전해야 할 마음에도 이 때가 있으니까 말이죠.

7월 29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에 달콤한 샹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장 흐나흐의 르 프미에 보누에 뛰쥬, 하루의 첫 행복이었어요. 아, 이 노래가 1963년에 발표됐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요. 참, 이 샹송 중에 명곡 중에 명곡이죠. 많은 사랑을 받은. 아마 많은 분들이 프랑스와즈 아르디의 음성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 하루의 첫 행복. 어떤 내용일까요? 아침 햇살, 바다의 숨결, 또 나뭇가지 위 새소리 같은 일상 속 소박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잔잔하게 노래하고 있어요. 헌데 결국엔 그대가 내 곁에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조소프라노 레아 데상드흐, 토마스 던포드의 루트 연주로 수요일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 우체통도 뭐 결국 열릴 순간 때가 있다지만 뭐 계속 주저하다 보면 그때가 싹 지나가 버릴지도 모르죠. 꼭 전해야겠다 마음이 드신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혹시 그 방법을 몰라서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노날에 그 마음을 담은 사연을 보내셔도 좋겠다 싶네요. 기꺼이 우리 노날 가족 여러분의 빨간 우체통이 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곡, 이 샹송 하루의 첫 행복 가사처럼 마음을 전하는데 또 이 노래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19세기 독일 작곡가 자코모 마이어베어의 세실리안, 이 시칠리아 춤곡 리듬을 바탕으로 한 가곡 들어보시죠. 바리톤 토머스 햄슨, 제프리 팔슨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9세기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 노래였죠. 조아키노 로시니의 라 프로메사, 약속이었습니다. 왜 이 속일 수 없는 게 사람의 눈빛이라고 하잖아요. 말로만 하는 거짓된 약속이 아니라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노라, 두 눈으로 약속하겠다는 그런 진실된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난 결국 그대를 사랑하는 걸 멈출 수 없네. 아니, 당신은 그걸 믿지 않나요? 사랑스런 두 눈이요. 심지어 농담으로라도 그대를 속이지 않으래.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 조르조 파바레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노래는 자꾸모 마이어베어의 시실리안, 바리톤 토마스 엠슨이 불렀고요. 제프리 팔슨스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20세기 미국 작곡가 세미 페인의 영화음악 준비했습니다.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죠. 생쥐구조대 중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외로운 고아 소녀 페니가 이 밤하늘을 보면서 누군가 자기를 구하러 와줄 것이다 이렇게

세미페인의 영화음악, 디즈니 애니메이션 생쥐 구조대 중에서 외로운 고아소녀 페니가 부르는 Someone's Waiting For You 였습니다. 소프라노 줄리아 미게네스가 불렀습니다.

뭐 가사를 잘 알아들을 순 없어도 정말 달달한 사랑 노래임에 분명한 멜로디죠. 폴란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세베린 크라이옙스키의 솔로 콘 아모레, 오직 사랑으로. 테너 호세 크라와 소프라노 에바 말라스 고들렙스카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함께했습니다. 18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안드레아 스테파노 피오레의 오페라 엔젤 베르타 중에서 우시뇰로 꾀꼴볼로, 날아다니는 꾀꼬리여, 나이팅게일의 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 스테파노 바르네스키가 지휘하는 바제 캄모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안토니오 비발디의 작품이었어요. 주스티노. 농부였던 주스티노가 황실의 위기를 구하고 영웅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중에서 황제 아나스타시오의 아리아 감상하셨습니다. 베드로 꼰 미오 딜레토, 사랑하는 나의 님 만나리. 그가 전장으로 떠나기 전 이 사랑하는 왕비 아리아나와 이별할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카운트 테너 필립 자르스키, 장 크리스토프 스피노 씨가 지휘하는 앙상블 마테우스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오페라 안드레아 스테파노 피오레의 엔젤 베르타 중에서 날아다니는 꾀꼬리여, 이 나이팅게일의 노래였습니다. 아, 이 소프라노 음성과 리코더 연주가 막 정말 멋지게 어우러지면서 뭐 새의 그 지저귀는 소리, 또 날갯짓을 진짜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이 불렀고요. 스테파노 바르네스키가 지휘하는 바젤 캄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3411 쓰시는 분께서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조만간 준비한다고 약속을 했었죠. 베토벤의 연가곡 안디 페르네 갤리엡트, 멀리 있는 연인에게, 작품 번호 98입니다. 유명 작곡가가 쓴 연가곡의 첫 번째 사례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고전시대 유일한 연가곡이기도 하고요. 참 그렇게 보면 베토벤은 정말 열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향곡이면 교향곡, 협주곡이면 협주곡, 또 굉장히 또 그 민속 노래들을 채집해서 또 편곡하는 데도 애썼잖아요. 대단한 아티스트입니다. 멀리 있는 연인에게 중에서 네 곡 골랐습니다. 첫 번째 곡, 나는 언덕 위에 앉아 바라봤네. 이 주인공이 언덕에 앉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곡, 산들이 푸르던 그곳, 산 아래 살던 그 사람이 간대 없음을 노래하고 있고요. 세 번째 곡, 하늘 위에 돛담배, 작은 새에게 내 사랑을 만나거든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고 전해달라는 애달픈 노래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곡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저 구름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구름을 부러워하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오, 머르크 데무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연가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 작품 번호 98 여섯 곡 중에서 네 곡 이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곡 나는 언덕 위에 앉아 바라봤네. 두 번째 산들이 푸르른 그곳. 세 번째 곡 하늘 위에 돛담배. 끝으로 하늘 위에 저 구름들. 네 번째 곡까지 감상하셨어요.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가 불렀고요. 웨르크 데무스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뒤를 이은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페레타 작곡가 샤를 르꼬크입니다. 오펜바흐가 개최한 오페레타 작곡 콩쿠르에서 조르주 비제와 공동 1위를 차지한 뒤 이 오페레타 작곡에 본격적으로 전념하게 된 작곡가죠. 그의 작품 가운데 마음과 손이라는 이 삼막 오페라 꼬미끄가 있어요. 오페라 꼬미끄는 희극이라는 뜻이 아니라 노래와 대사가 함께 있는 프랑스 오페라를 가리킵니다. 아리아와 중창 사이사이 배우들의 대사가 이어지는 말이 있는 오페라인 셈이죠. 이런 작품에서는 극중 인물이 다른 등장인물 앞에서 노래를 들려주는 장면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를 디에제틱 송, 우리말로는 극중 노래라고 하죠. 디에제틱은 그리스어 디에게시스, 그러니까 이야기 또는 극중 세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에제틱 송은 극 속 인물들이 실제로 듣고 함께 반응하는 노래를 뜻하죠. 반대로 등장인물은 듣지 못하고 관객만 듣는 음악은 논 디에제틱 음악, 배경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병사가 군가를 부르거나 음유시인이 발라드를 들려주거나 무도회에서 춤곡이 연주되거나 누군가 옛 전설이나 민요를 노래하는 장면이 모두 이 디에제틱 송에 해당합니다. 샤를 르꼬크의 오페라 코믹 마음과 손 2막에 나오는 유명한 볼레로 안녕하세요 페레즈 데이님 또한 바로 그런 극중 노래죠. 정략 결혼을 앞둔 공주 미카엘라는 신분을 숨긴 채 만난 왕자 돈 가에땅에게 자신의 마음을 직접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르즈데이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신의 감정을 은유적으로 전하는데요. 이야기는 다른 사람 얘기지만 그 마음만큼은 자신의 것인 셈이죠. 노래는 스페인 전설을 들려주듯 시작됩니다. 어느 저녁 페레즈데위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봉수아 페레즈 르 까피텐 안녕하세요 페레즈데위님입니다.

역시 춤곡답게 흥겹죠? 샤를 르코크의 오페라 코믹 마음과 손 2막에 나오는 볼레로. 안녕하세요, 페레즈 대위님. 소프라노 조앤 서덜랜드,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 사랑에 빠지는 왕자 가에탕의 아리아로 준비했습니다. 야베 응주 후당 랑팡데히, 옛날 보병대의 한 병사가 있었네. 바리톤 도미니크 디흐몽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샤를르 꾸꾸의 오페레타 마음과 손 중에서 옛날 보병대의 한 병사가 있었네. 바리톤 도미니크 티몽과 합창단의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아주 오래가는 집을 짓는 몇몇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엔 그 중엔 이런 비결도 있다고 하죠. 남쪽 벽에 쓸 목재를 고를 때는 남쪽 산에서 자란 나무를 쓰고 서쪽 벽에 쓸 목재를 고를 때는 서쪽 산에서 자란 나무를 쓴다. 그 방향에서 자라서 그 상황을 오래 견딘 나무를 쓰는 것. 이 단순한 선택이 오래가는 집을 짓는 비결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와 잘 맞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건 아니죠. 서쪽 산에서 자라 남쪽 벽을 지키는 나무가 된 것처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온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시간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에겐 특히 휴식이 중요하고 나를 보살피는 시간이 필요하죠. 먼 곳으로 떠나든 익숙한 일상을 여행처럼 누리든 나를 데리고 훌쩍 떠나보는 일이 필요한 무렵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카티아 카르데날의 노래였습니다.

보내주셨네요. 박봉용 씨, 지금 시간 현재 수은주 32도, 섭씨 32도네요. 엄청난 무더위가 가실 줄 모르는 진짜 혹서기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아, 저도 그냥 뭐 에어컨의 힘을 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우리 스튜디오, 방송하는 스튜디오는 장비 때문에, 온도 조절이 필요해서요. 굉장히 좀 선선한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좀 긴 소매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네. 그리고 박위정 씨. 김해 현재 38도 맞나요? 어이없네요. 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나요? 네. 마치 이상기온의 유럽처럼 그렇게 돼가는 것이 아닌가 또 걱정도 되네요. 네. 음악들이 좀 마음이나마 좀 선선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내일 목요일까지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클로드 볼링의 곡인데요. 아무르즈라는 곡이에요. 사랑에 빠진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여자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여성형이라. 네, 장피에르 랑파르의 플루트 그리고 클로드 볼링 트리오의 연주인데요. 이들의 유명한 음반이 있었죠.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1975년에 발표된 음반이 있었는데 그 음반 이후에 12년이 지나서 1987년에 넘버 2가 발표가 됐습니다.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2번 가운데 아모르즈입니다.

프랑스의 재즈 뮤지션이자 또 영화 음악가이기도 한 클로드 볼링의 곡 Amoureuse.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2번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피에르 랑파르의 플루트, 클로드 볼링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2115번 쓰시는 분, 지금은 겨울이다, 겨울이다, 겨울이다. 저에게 최면을 걸고 있어요. 기분 탓인지 조금은 시원한 것 같기도 합니다. 라고 알려주셨네요. 한번 좀 시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또 박혜숙 씨, 바쁜 수요일, 장렬하는 태양 속을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 문화센터에서 룸바 추고 왔어요. 춤을 춘다는 것은 언제나 신나는 일이에요. 하셨네요. 아, 대단하시네요. 그 장소는 물론 시원하겠죠. 네. 아, 룸바춤. 룸바춤은 어떤 것일까? 네. 아, 이 룸바도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추는 거 아닐까요? 네, 맞는 것 같은데. 네. 박혜숙 씨, 사연 고맙습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시겠네요. 네. 이번에는 4754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아, 은퇴 후 어린이집 버스를 운전한 지 네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주일 휴가를 주네요. 제가 사는 진주는 지금 삶는 정도가 아니라 굶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냥 집에서 쉴까 합니다. 새음이 있어 든든하니까요. 라고 하시면서 미셸 볼나레프의 샹송을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4209번 쓰시는 분께서 엔소 엔소의 노래 들려주세요 라고 하셔서 한 곡도 네 골라봤습니다. 먼저 미셸 볼나레프의 노래 Holidays, 그리고 이어서 엔소 엔소가 노래하는 Juste quelqu'un de bien, 누군가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들어보시죠.

세 곡의 샹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술르시엘 드 파리, 파리의 하늘 밑이라는 샹송이죠. 1950년대 발표됐던 곡, 뭐 줄리에트 그레코, 에디트 피아프, 이브 몽땅 등 네로라 하는 많은 샹송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이 곡을 오늘은 듀오 가지오, 그리고 Their Hot Friends라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그룹인데요. 이자벨 폰텐의 목소리, 그리고 또 건반에는 미국의 뮤지션 제프 마지슨, 네, 또 연주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Juste quelqu'un de bien. 누군가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노래였어요. 좀 기분 좋아지는 그런 노래죠. 편곡도 그렇고 엔조의 그 샹송 가수가 허스키 보이스를 갖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네, 허스키 보이스로 노래하는 엔조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미셸 폴나레프가 노래한 Holidays였고요. 이소진 씨께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저에게 클래식의 매력과 새음을 소개해준 사랑하는 저의 언니 생일입니다. 언니는 매일 밤 유튜브로 그날의 새음 클립을 듣곤 합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소미 언니 생일 축하해 라고 하셨네요. 신청곡 스티비 원더의 곡을 청하셨어요. 네, 생일 축하드리면서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전해드리죠. 이 곡을 오늘은 벵기의 출신의 기타리스트죠. 프란시스 고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의 영화 주제가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두 곡 모두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네요. 방금 들으신 곡은 제임스 호너가 작곡한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였죠. My Heart Will Go On. 셀린 디옹이 불렀던 이 노래. 오늘은 The New World Orchestra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로맨틱 코미디 Woman in Red라는 1984년 영화를 위해서 스티비 원더가 만들고 부른 주제가였죠. 이 곡을 프란시스 고야의 기타 연주로 먼저 들으셨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책 선물 있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가 음악학자들과 함께 피아노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책 피아노로의 여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화면에 크게 보이게 까만색 책을 올려놓았습니다. 일본의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는 어느 날 문득 3살 때부터 평생을 함께한 이 악기, 피아노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그렇게 피아노라는 악기의 원점을 탐구한

하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음악학자들과의 대담, 건반악기 자료관 방문을 통해서 챔발로와 클라비코드 등 다양한 건반악기의 변화 과정부터 사카모토 자신이 오랫동안 들어온 피아노곡 플레이리스트까지 프란츠 출판사에서 아주 단단한 양장본에 담아낸 이 밀도 높은 기록을 이번 주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10분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선물방 안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면 신청은 이번 금요일까지 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여행은 며칠이면 끝나지만 여행의 추억은 오래 마음에 남아 음악이 되고 문학이 되고 일상을 견딜 힘이 됩니다. 예술가들에게 먼 곳이 필요한 것도 그런 이유죠. 먼 곳에서 마주했던 이국적인 풍경이 뜻밖에도 고향의 하늘과 겹쳐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도 하니까요. 재즈 베이스의 거장 찰리 헤이든과 기타리스트 팻 메스니가 함께 만든 앨범 Beyond the Missouri Sky에 그런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엔 두 사람의 고향인 미주리주가 새겨져 있는데 두 번째 트랙은 Our Spanish Love Song이라는 곡이 들어있죠. 미주리의 풍경을 담은 음반에 왜 스페인의 사랑 노래가 등장했을까요? 찰리 헤이든은 피아니스트 곤살로 루발카바와 함께 스페인에 머물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이국적인 풍경과 정서가 그의 영혼에 풍성한 울림을 전해주던 그 시절, 찰리 헤이든은 지중해의 아름답고도 쓸쓸한 어느 풍경에 영감을 받아 Our Spanish Love Song을 썼다고 하죠. 먼 나라에서 쓴 멜로디였고 이미 다른 음반에도 수록된 곡이지만 찰리 헤이든은 Beyond the Missouri Sky 음반에도 수록하기로 했습니다. 팻 메스니와 함께 이 곡을 연습하는 순간 지중해의 풍경은 미주리의 어느 평원에 내려앉는 노을빛과 꼭 닮았었다고 하죠. 팻 메스니의 어쿠스틱 기타가 풍경을 그리면 찰리 헤이든의 베이스가 그 여백을 몽환적으로 채색합니다. 그들은 테크닉을 과시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풍경화를 그려가죠. 아주 먼 곳의 풍경을 담은 선율이지만 누구든 어디에 있든 듣는 사람을 충만한 고독 속으로 데려가는 선율. 여행이 그리운 어느 저녁에 한 번은 듣고 싶어지는 곡입니다. 찰리 헤이든과 팻 메스니가 Our Spanish Love Song을 연주할 때 그 곁에 여행자를 위한 간이 의자를 펼쳐놓고 앉아 이 멋진 음악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찰리 헤이든과 팻 메스니가 처음 만난 건 1973년이었는데 팻 메스니가 찰리 헤이든의 공연장을 찾아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먼저 인사했습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여러 음반에서 함께 연주하고 공연도 같이 하면서 언젠가는 둘만의 음반을 만들자는 약속을 했다는데요. 처음 만난 지 24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두 사람 모두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음반의 제목은 자연스럽게 Beyond the Missouri Sky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음반은 완벽한 계획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연주하고 그 연주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소리를 덧입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악 풍경이 완성됐다고 하네요. 오랜 친구와의 대화처럼 자연스럽고 여백이 많은 음반.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 자체가 음악이 된 아름다운 음반이죠. 그리고 거기에 죽은 깨처럼 끼어든 Our Spanish Love Song이 색다른 매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찰리 헤이든과 팻 메스니가 함께 연주한 Our Spanish Love Song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Your Song을 전해드리죠. 아, Your Song 하면은 뭐 엘튼 존의 노래가 떠오르죠. 늘 함께하는 버니 토핀이 작사하고 엘튼 존이 작곡하고 불렀던 노래. 이 곡 오늘은 스웨덴 가수죠. 영어식으로는 보통 그냥 마이라 만버그 또는 미라 만버그라고 하고 스웨덴식으로 읽으면 미라 말른베리라고 한다고 하죠. 유어송 들어보시죠.

엘튼 존의 유어송을 스웨덴 가수 미라 만버그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나상주 씨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네요. 저녁 시간 이곳 충남 서천의 아름다운 석양에 새음이 더해져 황홀경에 빠지게 하네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6722번 쓰시는 분은 여기는 무의도예요. 함께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무의도가 인천에 있는 섬이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띄어 넣었습니다. 땅과 바다는 밑에 좀 짧게 그리고 하늘을 길게 잡아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6722번 쓰시는 분 문자 사진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7월 29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스테이시 켄트의 목소리였어요. 미국의 재즈 가수죠. 스테이시 켄트가 노래한 The Summer We Crossed Europe in the Rain 이었습니다. 빗속에 유럽을 지났던 우리의 여름이 되겠네요. 네, 이 곡은 일본 출신의 영국 작가, 201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이시구로가 작사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스테이시 켄트의 남편인 짐 톰린슨이 작곡을 해준 곡을 노래했습니다. 스테이시 켄트의 목소리였어요. 정말 부드럽죠.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비지어데아 트리오의 연주 That Sunday, That Summer였습니다. 0726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저는 광진구의 도토리 책방에서 일을 책방지기 하러 왔다가 방송 듣고 있어요. 아, 참 좋아서 힐링된다고 여기 항상 틀어두신대요. 작은 독립 책방에서 퍼지는 방송 정말 좋네요 라고 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책들 잘 안 읽는데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은 모두 배려, 친절, 미소를 장착하고 계셔서 기분 좋았어요 라고 하셨네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 치고 나쁜 사람 없어 보이죠. 그렇죠? 네. 0726번 쓰시는 분 책방에서 함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책방 주인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03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어요. 언제나 아름다운 오프닝과 좋은 음악 덕분에 용기 내는 저녁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곡을 정하셨네요. 브루나 까랑 브라질의 가수인데요. 아나까랑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브루나 까랑이 노래하는 마음의 소리, 마음속의 말들이라는 의미인데요. 발라브라시 두 코라상 들어보시죠.

알 예가르 라는 제목의 스페인어 노래였는데요. 도착했을 때 라는 의미의 곡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가수 살바도르 소브랄 그리고 우루과이 출신의 가수죠. 호르헤 드렉슬레르 이 두 가수가 함께 부른 곡입니다. 오늘 처음 전해드린 곡이에요. 지난 2023년에 발표한 살바도르 소브랄의 음반에 수록된 곡인데요. 그의 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을 그래도 자주 전해드렸었는데 그때 목소리와는 좀 다르죠. 그때 그 막 곧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목소리로 노래하던 무대에서 노래하던 모습도 그렇고 그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우승을 했고 그 이후에 심장 이식 수술을 잘 받아서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노래에서도 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알 예가르 도착했을 때라는 곡 살바도르 소브랄과 호르헤 드렉슬레르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발라브라스 두 코라사 마음의 소리 마음속의 말들 브라질에 가서 브루나 까랑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음악입니다. Once Upon a Time in America OST에서 그 팬플룻 연주가 아주 인상적인 곡이죠. Coke Eyes Song 그 영화 속 친구들 중에 외눈 친구가 있었죠. 바로 그 친구 코카이즈성 그 친구가 팬플루트를 부르죠. 늘 가지고 다니면서 네 그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스코어 그리고 기오르게 잔필의 팬플루트과 에다 델 로르소의 스케송도 함께합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예하 노하라는 곡이었어요. 행복과 풍요를 기원하는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민요였어요. 이 곡을 독일의 월드뮤직 그룹 Sacred Spirit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OST에서 Cocky's Song, 엔니어 모리코네의 곡, 기오르게 잔필의 팬플루트, 에다 델로르서의 목소리도 함께한 곡이었고요. 9290번 쓰시는 분, 아내 회갑을 맞이해서 가족여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소녀 같은 감성을 유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위해 항상 웃음을 준 아내에게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전하고 싶어요. 또 바빠서 함께하지 못한 딸에게도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서명석 씨께서 아주 행복이 뚝뚝 묻어나는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아내분의 회갑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지혜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오늘 엄마의 정년 퇴직일입니다. 한 번의 휴직 없이 열정적으로 달려온 엄마에게 오늘 마지막 퇴근길,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곡을 들려주고 싶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 엄마 반 제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더라고요. 하셨네요. 39년간 전국에 있는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1년을 선물해준 박숙향 선생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하시면서 모차르트의 곡을 청해 주셨어요.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괴헬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전해드리죠. 미셸 아리뇽의 클라리넷,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파리 국립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몰라 돌체 비타 달콤한 인생. 영화에서도 음악에서도 자주 접하는 이탈리아어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이 말과는 좀 멀리 있는 편입니다. 매일 여러 역할을 해내야 하고 그 기대와 의무를 가까스로 해내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잘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압박까지 더해지면 라 돌체 비타라는 말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죠.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힘겨운 상태로 오래 지내다 보면 감각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과도한 책임과 평가에 오래 노출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정서적 무감각 상태를 만든다고 하죠. 기쁜지 슬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던 순간, 배가 고픈 건지 외로운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던 순간, 그런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순간이 바로 휴식이 필요하고 쉼표가 필요한 순간이겠죠. 내가 져야 할 모든 책임과 압박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잊고 있던 많은 감각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을 라 돌체 비타 이펙트, 달콤한 인생의 효과라고 부르곤 하죠. 해야만 하는 일의 목록을 내려놓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떠올려도 괜찮은 시간이 오면 그런 효과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책임감과 압박에서 벗어난 세대가 느끼는 효과라고도 하는데,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인생이 얼마나 다정한 것들을 준비해 두었는지를 재발견하게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하지만 라 돌체 비타 효과는 인생의 짐을 내려놓은 노년의 계절에만 허락되는 선물은 아닙니다. 관계로부터 휴가를 떠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던 것들로부터 심리적 은퇴를 택할 때도 느낄 수 있다고 하죠. 주어진 일들을 외면하며 살 수는 없지만 특정한 시기에는 잠시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의 정점을 지날 때가 바로 그런 시기죠. 대부분의 일터가 동시에 휴가를 준비하는 이 무렵만이라도 많은 역할을 떠맡은 인생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시간이 여름의 아이스크림처럼 금방 녹아버린다 하더라도 달콤한 인생의 한순간을 짧게나마 누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만나게 되는 달콤한 인생 효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심성락의 아코디언 연주였는데요. 황상준, 영화음악가 황상준의 곡 TV 드라마 달콤한 인생의 테마곡 라돌체 비타였습니다. 이번에는 스웨덴의 아카펠라 그룹 더 리얼 그룹의 노래인데요. En vänlig grönskas rika direkt. 이 푸른 실록의 옷자락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 The Real Group의 이 푸른 실록의 옷자락에 이어서 들으신 곡 니노 로타의 영화음악이었죠. 라 돌체 비타, 달콤한 인생의 테마곡 니노 로타 앙상블의 연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목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언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언반 매주 수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06 함머클라비어 전악장을 그리고리 소콜로프의 피아노 연주 1975년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오중주의 A장조 도이치 번호 667 송어죠.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의 피아노 알반 베르크 사중주단 멤버들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행운주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박은호의 서곡집 가운데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한 장이죠. 에리 라인스토르프가 주인공입니다. 리아르토 박은호의 타노이조 서곡, 에리 라인스토르프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리에르트 바그너의 타노이저 소곡 에리히 라인스도르프가 주연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확실히 저평가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라인스도르프 뛰어난 지휘자였죠. 오늘 명인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요즘같이 더울 때 들어볼 만한 곡이죠. 프란츠 슈베르트의 5중주 A장조 도이치번호 667 The Truth 송어인데 독일어로 포렐레죠. 아직도 숭어라고 설명되어 있는 해설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자고 했더니 어릴 때 숭어로 배워서 계속 숭어라고 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송어가 맞습니다.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의 피아노, 게오르크 헤르트나겔의 더블베이스, 알반베르크 사중주단 멤버들이 함께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오중주의 2장조 도이치번호 667, 송호 전악장,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의 피아노, 게오르크 헤르트나겔의 더블베이스, 알반 베르크 4중주단 멤버들이 함께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함머클라비어 준비했습니다. 이 스케치북에 의하면 이 곡에 착수한 것이 1818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1818년 여름에 런던의 피아노 제조자 브로드우드가 이 당시에 개발한 대단히 뛰어난 피아노를 베토벤에게 보내왔죠. 당시 영국제 피아노는 성능에 있어서 가장 우수했는데 베토벤은 그걸 받아서 창작곡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함머클라비어가 브로드우드 피아노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중간에 받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전체를 이 브로드우드 피아노에서 착안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곡은 외관으로 봐도 내용적으로 봐도 정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그런 피아노 음악이죠. 피아노는 거의 피아노라는 악기의 한계를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연주 기술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깊고 큰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더욱 곤란하죠. 이해하기가 힘든 곡이라서 연주자들도 기피하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열정 소나타 이후에 피아노 소나타에서는 비교적 조용하게 지내던 베토벤이 아주 갑작스럽게 이런 거인적인 작품을 낳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이유가 있는데요. 외관적으로는 침체기처럼 보인 몇 년 사이에 이 다음에 커다란 활동력이 은근히 마음속 깊숙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렇게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주 소콜로프의 연주는 나이브레이블에서 나온 실황 음반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오늘은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젊은 시절 1975년 레코딩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비브레 장조 작품 번호 106 함머클라비어 전악장 그리고리 소콜로프의 피아노 연주 1975년 레코딩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비플레 장초 작품 번호 106 한목 클라비어 그리고리 소콜로프의 피아노 연주 1975년 레코딩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도 베토벤과 연관이 있는 곡입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베토벤 주제에 의한 론디노 헬릭 쉐링의 바이올린 찰스 라이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베토벤 주제에 의한 론디노, 헨릭 쉐링의 바이올린, 찰스 라이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상식과 지식보다 음식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말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할 땐 내용뿐만 아니라 그걸 표현하는 배경이나 장소도 중요하죠. 함께 머무는 시간과 상황이 공감대를 만들고 자연스러운 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는 자리는 단순히 끼니만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채우는 공간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겐 어떤 식사가 기다리고 있나요? 첫 곡, 좋은 사람, 좋은 순간, 신의 식탁의 연주입니다.

첫 곡 좋은 사람 좋은 순간 신의 식탁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제목처럼 누군가와 함께 했던 따뜻한 식탁 그리고 소중한 시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인은 들밥을 만드느라 끼니도 거른 채 새벽부터 마음은 한여름 들판에 있네. 밭머리에서 한낮이 되어 발길을 재촉하더니 지아비를 먹이고 여유로운 걸음으로 돌아가네. 고려시대 안축의 시 삼척 서루 파령 가운데 농두 옆부 밭 두둑으로 들밥 내는 부인이었습니다. 서루는 강원도 삼척에 있는 죽서루를 가리키는 말로 관동 팔경 가운데 유일한 국포입니다. 자연주의 건축의 백미로 불리기도 하죠. 이 죽서루에서 보인 들밥 내가는 아내는 올적과 갈적의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일하는 남편에게 향할 땐 더없이 빨랐고 배부른 남편을 보고 돌아가는 모습은 한없이 여유로웠죠. 아마도 여인은 끼니도 거르고 한여름의 새벽부터 저 들밥을 만들었을 겁니다. 죽서루 시엔 또 산에 기댄 촌집, 물에 누운 나무다리, 소 등에 탄 목동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후 다른 시인들이 차원한 시가 많이 전하기도 합니다. 이 곡 이달충 서거정 같은 인물입니다. 경풍년 중에서 변조 두 거 김성진의 피리 연주로 만나보시죠.

0: 피리독주 경풍년 중에서 변조두거 감상하셨습니다. 피리의 깊은 울림을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이도령 어사되어 전라도로 내려간다. 전임삼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 송사는 떠나가고 춘향은 적적한 옥방에서 홀로자 당진의 적에 그때 이도령은 서울로 올라가 글공부 임설 적에 춘향 상봉의 잔망 구국에 맺고 맺혀 사서삼경 백가을을 주야로 입고서니 쌍이 없는 문장이오 짝이 없는 명필이라 침풍년 잔치 끝에 태평화를 보이거라 이도령 좋아라고 자 제가 군내 공중 들어가 장전 살펴보니 홍일산 홍양산 동미선 원연호구나 11월 몰짝시면 등조반서 봉인기 초청관 별리금관 사각신 들어서서 도방조 그금지요 초라자지산전관여 신뢰장인대장 금국은 700명 선정군은 자개창 일왕을 희롱한다 여잔세 반매던 비결시사 내가 흥당을 하고

후라이야 어깨 내리게 허둥이 모션이요 장기나 헛다 글쟁이가 연소대 준다 춘세 고금동이라 왕이지 필법으로 무세를 받아 일빈이지서 양아니 시판이 너를 보고 하나이가 찾아야 이열이 되버리냐 차장이 비전이고 개정이 관주로고 나서 상거덕을 매겨 장원급제 할인을 돌리고 만민중기로 몰라 이준상 아들 이몽룡 신뢰 벌레로 입시를 시켜서 아직 전결하지 이걸 내게 열어 세상에 드문이라 무슨 교수를 무난한다 원대로 하려라 이런 복지 좋아 구중이 객복이 반사에 가방 막아야 한 것이 백성이고 이 전랑은 하나도 없이 방방허방으로 다녀 백성과 건네근 나간다 지도로 적어서 전화 전해라 파천해 만큼만 고생하다 문화친대 중도지신라하여 상성을 불러드려 유청 마태 사모청 이런 것까지 몰아주시거나 의사도 좋아라고 문자치신 흔히 간지구에 서리주방 역조를 튼실히 거나리고 전라도로 내려오시는데 남대문방 성내랄라 발표비들이 정다이야 고개를 얼른 동약강을 붙거나 남대령을 얼른 한천 들어서 속소 소환을 제초가야 상유초로 유초대행 덕정거리 종비도미 진예디를 덕정원다 험난한 자기 때 높은 하루에 속이 넓디무디니 대장 붙게 세 달이 지내 왕화정이를 돌아더니 전라도 땅이 여기로 보라 예상부터 의삼의 피를 지린다 발이 조세 각근을 따라서 병자 떨어지는 막 밥벌 맞게 중이다 뒷동 낮게 놀란 배고 자

올리되 용하남여긴 비옥고 임대망정 경기대의견 정무자 못장장 순창으로 넘어들어 대월 15일에

0: 허산진 상급자 무주용당 진안장 손봉도 저리더라 그래국성 자맹모고 대월 15일에 남은 광활루 대령나라 부려하는 죄 형제와 목 못다는 놈 육부라하는 죄 저먹고 우아가야 그런 존재 못다는 놈 낱낱이 업무라야 민심하야 대령하라
1: 잘한다
0: 이렇게
2: 박초로 그러시죠 박수 한번 들어보세요
0: Yeah!

0: 회전한 허여는 향한 나를 깨다가 다가리다 정전반 측잠 못하나 지감만이로 소결한 허였으면 세상로 약한 사람이요 만일은 내가 회전한 허였으면 이런 허망한 일이 어디가 있으리 지뢰를 걸며 가벼운 내며 내려올 쳐고 잠리진 등을 얼풋 지뢰에 입이 나가를 구경하고 달인의 속정이를 돌아들어 올라가면 목대와 남궁무족 신화성수 한경무를 고구양하고 좁은 목을 썩 나서서 임실만 뒤담아들어 매출의 길을 다
1: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이도령 어사되어 전라도로 내려가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전인삼의 소리였고요. 다음은 이병욱 작곡 대금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새해 울림 이영섭의 대금과 경기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병욱 작곡, 대금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새 울림, 이영섭의 대금, 경기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농번기 때 농부들은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잡초 뽑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모습을 담은 민요 김매기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근대에 새로 만들어진 신민요로 작사 작곡가가 알려져 있는데요. 이병우 글에 박귀희가 가락을 붙였습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얼얼 상사디야 김매러 가요. 뒷집에 머스마 김매러 가요. 우리 논 다 메고 자네 논 매세. 농촌에선 모내기로 시작해 김매기를 마칠 때까지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일합니다. 협동체인 두레를 조직하고 품을 지고 감는 품앗이도 하는 거죠.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논 가운데 뜸북새 인원으로 날면서 뜸북뜸북. 뜸북새는 여름철새 뜸북이로 옛날엔 논 주변이나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민요 김매기 다음 사설입니다. 알맞게 비가 와서 오곡은 자라. 해해 연년이 풍년이 되니 경술년 대풍년이 다시나 돌아오니 두둥실 춤을 추세. 경술년은 정확히 언제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1730년 조선 영조 임금 시절에 드물게 큰 풍년이 들어서 온갖 곡식이 잘 여물었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또 이런 사설이 있습니다. 저 건너 외뱀이 김매러 가요. 외뱀이 다 매면 누이 논을 맬까? 뱀이란 논을 세는 단위입니다. 그럼 신민요 김매기를 성창순과 여러분의 소리로 들어보시죠.

신민요 김매기, 성창순과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해 창조적 계승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그룹이죠. 공예찬 트리오의 연주로 세타령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타령 궁예찬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소홀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나를 위한 한 끼 식사를 소홀히 하곤 하게 되는데요. 밥 한 그릇의 힘은 생각보다 셉니다. 밥심이라는 말처럼 지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주는 맛있는 식사. 오늘도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랄게요. 오늘 마지막 곡은 앙상블 이프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Imagine the Future. 서두소리 가야금 재즈 피아노를 중심으로 구성된 앙상블. 앙상블 이프의 연주와 노래로 호무가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16세기 프랑스 세송 노래로 시작합니다. 피에르 세르통의 샹송 랄랄라 차마 말할 수 없네 라는 곡인데요. 이웃집 부부의 비밀을 익살스럽게 폭로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라우단테스 콘서트가 부릅니다.

빠른 템포 위에서 랄랄라 하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까지 짧지만 흥미로운 곡이었습니다. 피에르세르통의 샹송 랄랄라, 차마 말할 수 없네, 라우단테스 콘서트의 노래로 들으신 오늘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첫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오르간 트리오 소나타의 플랫장조, 바흐 작품 번호 525, 알레그레토 아다지오 알레그로의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클로딘 우를로프와 푸어카르트 슈필러의 투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오르간 트리오 소나타 이플렛장조, 바흐 작품 번호 525 전악장을 클로딘 오를로프와 부어카르트 슈필러의 두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조반니 바티스타 페르골레지의 바이올린 협주곡 B플랫장조 들으시겠습니다. 알레그로 라르고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줄리아노 카르미뉼라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이끄는 오케스트라 모차르트가 함께합니다.

조반니 바티스타 페르골레지의 바이올린 협주곡 B플랫 장조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줄리아노 카르미뉴라의 독주였고요. 함께한 단체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모차르트였습니다.

요한 미하엘 니콜라이의 석대 비올라다 감바를 위한 소나타 D단조입니다. 석대 비올라다 감바라는 편성은 흔치 않은데요. 악기 특유의 은은하면서 묵직한 음색의 매력 함께 즐겨보시죠. 1악장 소나타, 2악장 아리아, 3악장 크랑트, 4악장 지가, 5악장 사라방드, 마지막 6악장 치아코나까지 필리피에를로가 이끄는 리차르 카르 콘서트가 연주합니다.

요한 미하일 니콜라이의 석대의 비올라다 감바를 위한 소나타 D단조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필리피에를로가 이끄는 리차르 카를 콘서트였습니다. 계속해서 요한 프리드리 파슈의 두 대 오버를 위한 협주곡 B플랫 장조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알레그로 라르고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주세페 날린과 마르코 체라의 오보 연주, 함께하는 단체는 카를로스 구베르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아 바흐 바르크 오케스트라입니다.

요한 프리드리히 파슈의 두대 오버를 위한 협주곡 B플랫 장조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오버 연주에는 주세페 날린과 마르코 체라였고요. 함께한 단체는 카를로스 구베르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아 바우 바로크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마지막 곡은 라모의 조로아스트르 관현악 모음곡 중에서 콩트르덩스 준비했습니다. 조르디 사바리 지휘하는 르 콩세르 데나스용이 연주합니다.

7월 30일 목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오늘 끝곡으로 장 필립 라모의 조로아스트르 중에서 콩트르덩스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에는 조르디 사바리 제외하는 르 콩세르데 나스용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여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더위와의 싸움, 습기와의 싸움, 그리고 초파리와의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안에 날아다니는 초파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빨리 손 써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가 덜 찼어도 묶어 내놓고 쓰레기통 근처도 청소해야 합니다. 오염의 근원을 빨리 찾아서 없애는 게 초파리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내다버릴 쓰레기 봉투처럼 우리 마음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미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느 알 수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상처받은 횟수가 아니라 그 상처를 떠올린 횟수만큼 고통받는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6번 작품으로 54번 중에서 3악장 프레스토 정명훈이 지휘하는 자르뷔르켄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사람은 상처받은 횟수가 아니라 그 상처를 떠올린 횟수만큼 고통받는다. 알 수 없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미 묶어서 내다버린 쓰레기 봉투 다시 집 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한번 치워버린 내 마음의 상처들. 내 마음을 다시 어지럽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파리 이야기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초파리는 뭐 과학적이진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자연 발생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와 정말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이겠습니다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저는 초파리만큼은 자연 발생설을 믿고 싶습니다. 특히 포도 껍질 아 진짜 빠르지 않나요? 초파리 마치 포도에 들어있던 것처럼 나타나는 초파리와의 전쟁 이렇게 우리의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해선 라마니노프의 쇼팽 주제 변주곡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드뷔시 두 개의 아라베스크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 코너 3분 100과 이번 주 작곡가 드뷔시에 대해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프랑스 음악의 내일을 고민했던 드뷔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7월의 주제 고르고 고른 모음곡 입니다. 오늘도 멋진 모음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은 이번 한 주 쉬고요. 화목한 퀴즈도 원래 3분 100과 뒤에 붙여서 나가던 화목한 퀴즈도 이번 한 주는 쉬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순서 한 줄 신청곡은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구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마니노프의 쇼팽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으로 22번 하워드 쉘리의 피아노 연주인데요. 한 28분 정도 걸립니다.

세르게이 로마뇨프의 쇼팽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으로 22번 하워드 쉘리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27분 55초네요. 연주 시간이. 이 시간 동안 무얼 하셨나요? 전철 타면 한 12세 정거장쯤을 지나갔겠고 아침을 막 준비하셨던 분들은 아침 먹고 설거지까지 하셨겠고 달리기 뛰시는 분들은 빨리 달리기 뛰는 분들은 한 6, 7km? 예, 이 정도 또 달리셨겠고 이 곡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말랑해지고 더 둥그러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7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차이콥스키의 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준비했습니다. 바로크 시대에 인기였던 춤 모음곡은 고전 시대에 와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신 빠르기와 분위기가 다양한 여러 악장을 엮은 세레나데, 디베르티멘토 같은 음악이 모음곡을 대신했습니다. 19세기 들어서 작곡가들이 다시 모음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춤 모음곡과는 상관이 없는 모음곡이었습니다. 특히 연극이나 오페라, 발레 상연을 위해 작곡했던 음악을 공연이 끝나고 나서 콘서트홀에서 연주할 목적으로 엮은 모음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이나 오페라, 발레 상연이 먼저고 그걸 정리한 모음곡이 뒤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었어요. 1892년 3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차이콥스키가 직접 지휘하며 초연한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이 그런 예입니다. 아직 발레의 제목도 정해지지 않은 때인데 차이콥스키가 다른 신곡을 발표하기로 했던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게 되자 당시에 작업 중이던 발레 모음곡을 먼저 선보인 겁니다. 작은 서곡으로 시작해서 꽃의 왈츠까지 모두 8곡이 연주될 동안 청중들이 크게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작곡가도 용기와 힘을 얻는 기회가 됐죠. 크리스마스가 배경인 발레여서 여름에 들으면 시원한 기분이 듭니다.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작품번호 71A 전곡 다 듣습니다. 작은 서곡, 행진곡, 사탕 요정의 춤, 러시아 춤, 아라비아 춤, 중국 춤, 갈대피리의 춤, 꽃의 왈츠까지.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입니다.

차이코스키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작품번호 71A 전곡 다 들었습니다. 작은 서곡부터 꽃의 왈츠까지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연주였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7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이코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분입니다.

알 수 없는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은 상처받은 횟수가 아니라 그 상처를 떠올린 횟수만큼 고통받는다. 7월 30일 목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이재훈입니다.

발페 오페라 보헤미안 걸 중에서 나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네. I dreamt I dwelt in marble halls. 메조 소프라노 엘리나 가랑츠 음성이었습니다. 카렐 마크 취시온이 지휘한 이탈리아 방송교향악단 연주였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사람은 상처받은 횟수가 아니라 그 상처를 떠올린 횟수만큼 고통받는다 라는 문장입니다. 누군지 모를 어떤 사람의 말인데요. 아, 근데 이게 수시로 내 생각을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수시로 그런 상처받았던 일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대한양궁협회에서 펴낸 이 양궁 교본에 있는 건데요. 양궁 선수들한테 이 정신적인 멘탈이라고 하는데 이 멘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는 이렇게 해보라고 그 양궁 교본에 나와 있습니다. 따뜻한 칼 있잖아요. 그 칼로 두부를 자릅니다. 깨끗하게. 그렇게 자르듯이 부정적인 생각을 잊어봐라 라고 충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그 정돈할 때, 정리할 때 칼로 딱 썰어서 필요없는 부분은 확 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거 다시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음악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나는 이 음악 들으면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오로지 이 음악만 생각나. 그런 음악들 마련해보면 좋겠습니다. 브람스의 이 곡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번호 77번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 조코소 마논 트로포 비바체, 제린 얀센의 바이올린과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77번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 조코소 마논 트로포 비바츠 제니 얀슨의 바이올린과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한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 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프랑스 음악의 내일을 위하여 1888년과 1889년 프랑스의 작곡가 드뷔시는 독일 바이로이트로 향했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바그너 오페라의 열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도 처음엔 바그너 음악의 파격적인 반음계주의와 극적인 음향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장황하고 거대한 바그너 음악에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드뷔시는 간결한 구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음들만 남기고 모두 덜어내려 애썼기 때문에 그는 결국 독일 음악과 다른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이 무렵 데뷔시는 작곡가 에르네스트 쇼송을 통해 프랑스 국민음악협회라는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작곡가 생상스 프랑크가 쇼송과 함께 만든 이 모임에서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 과연 프랑스적인 음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감각적이고 자연스러운 음악의 방향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젊은 작곡가 드뷔시에게도 프랑스 음악에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드뷔시와 뜻을 같이 한 또 한 명의 인물, 바로 에릭 사티입니다. 실험적인 음악, 독특한 철학을 지닌 사티는 드뷔시에게 영혼의 단짝과도 같았습니다. 둘은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도 카페와 카바레를 다니면서 바그너로 대표되는 독일 음악에 맞서 프랑스다운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동시에 드뷔시는 사티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짐노페디를 관현악으로 편곡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드뷔시의 음악 세계는 거창한 이야기보다 길이가 짧고 감각적이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작품들, 아라베스크, 녹턴, 전주곡 같은 곡들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결실을 맺게 된 그 곡들 들어보죠. 클로드 드뷔시 전주곡 1권, 루시르 번호 117번 중에서 8번 갈색머리의 소녀, 이어서 판화 루시르 번호 100번 중에서 세 번째 곡 비오는 정원, 끝으로 두 개의 아라베스크 루시르 번호 66번 중에서 1번 듣겠습니다. 세 곡 모두 장 이브 티보데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클로드 드뷔시의 세 곡을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두 개의 아라베스크, 르슈르 번호 66번 중에서 1번이었고요. 맨 앞서 들으신 곡은 전주곡 1권, 르슈르 번호 117번 중에서 8번째 곡 갈색머리의 소녀. 중간에 들으셨던 곡이 판화, 르슈르 번호 100번 중에서 세 번째 곡 비오는 정원이었습니다. 세 곡 모두 장 이브티보데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음악 소개된 분께는 커피 교환권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오늘 한 줄 신청곡 주인공은 8685 쓰는 분입니다. 한 줄. 어제 스위치를 끄고 내일로 달려갑니다. 아, 오늘의 한마디와 거의 비슷한 말씀을 우리 8685 쓰는 분이 말씀해 주셨네요. 상처를 떠올린 만큼, 떠올린 횟수만큼 고통받는다. 상처받은 횟수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오늘의 그 한마디였었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제의 스위치를 끄고 내일로 달려갑니다. 지나간 버스, 놓친 버스는 생각하지 않기로, 앞으로 올 버스만 어떻게 그 버스를 잡아서 탈 것인지, 버스 안의 광경은, 풍경은 어떨 것인지, 그런 것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쥐선성의 아리아 신청하셨군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바흐 작품 번호 1068 중에서 2악장 에어 쥐선상의 아리아, 3악장 가보트 1과 2까지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연주 듣고 나서는 지나간 상처는 지나간 버스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파블로 카잘스가 지휘한 말보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바흐 작품으로 1068 중에서 2악장 에어, 귀선상의 아리아, 3악장 가보트 1과 2였습니다. 파블로 카잘스가 지휘한 말보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해서는 한 6, 7년 근래에는 처음 듣는 이 사람의 곡입니다. 마리아노 모레스라고요. 아르헨티나의 탱고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또 편곡자이기도 한데요. 마리아노 모레스의 우노, 어떤 한 사람, 이 곡을 듣겠습니다. 에토레 스트라타가 지휘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5중주단과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마리아노 모레스의 우노, 어떤 한 사람, 에트레 스트라타가 지휘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오중주단과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름에 휴가를 어딘가 기차를 타고 간다면 꼭 이 곡을 들으면서 가고 싶다고, 가겠다고. 7월 30일 목요일 출발 FM과 함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작가 김지현, 이가현, 연출 김경정, 저는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달콤하고 폭신하고 우유나 커피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는 도넛. 다들 좋아하시죠? 요즘 도넛이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던데 모름지기 도넛 하면 동그란 고리 모양으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멍이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빠른 시간 내에 열이 고르게 전달되면서 바삭하고 맛있게 튀겨지기 때문인 거죠. 가운데를 뚫어 놓아야 더 맛있어지는 도넛처럼 하루를 너무 꽉 채워 살기보다는 잠시 비워놓는 여백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죠.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고요. 저는